찬양 함께 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찬양하라까지 어노인팅의 메들리 찬송가로 함께 했고요. 이어지는 찬양 박종호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아,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소프라노 함경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괜찮은 아침. 오늘 좀 일찍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또 다른 책임인 이 투표를 반드시 오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여러분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사전투표와 다르게 이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확실하게 찾아보고 나서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투표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 합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돼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투표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반드시 챙겨가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감 찬송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꼭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투표하세요.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 소용없는 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로도 나의 빈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행복이 있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방을 하고 많은 이들 만나보면 저 가정은 행복할 것 같은데 하고 와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방하다 보면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고 가져왔던 쓴뿌리도 있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은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떠나서 갈대아우를 떠나 밧다라문과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중간에 나오고 그 아들 야곱의 얘기가 장황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대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손길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도 바땅 아람의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긴 20년 동안의 긴 고생을 해요. 요셉도 말 못한 그 애굽에 끌려가서 그렇죠. 팔려가서 그 가장 꽃다운 나이에 10대부터 20대까지 참 말 못할 어려움을 겪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약속을 받은 지 약 30년 만에 그렇죠?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26장에 가서 보실까요? 26장 12절 말씀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농사를 했는데 몇 배를 얻었대요? 요즘 이런 비결이 있으면 정말 대박나지 않겠습니까? 남불보다 농사하는데 100배를 얻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가보면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의지했다가 그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나와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하나, 둘, 셋. 다 팠는데 다 뺏기잖아요. 다 뺏겼으면 여러분 그쯤 되면 하나님께 대해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세 개 판 것을 평생에 우물 하나 얻기도 힘든 그 땅에서 세 개나 우물을 팠는데도 다 빼앗기고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여러분 그랄 땅은 평지고요. 부엘세바는 산악지대예요. 그 산악지대로 올라가는 이 이삭의 발걸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의 행태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더라.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어떤 경우에든 먼저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가 우선인 사람. 그리고 물질보다 사람을 위해서 장막을 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양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 그리고 재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재물이 먼저고, 그다음 내가 평안해야지만 누구 찾아요?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삭은 그 우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먼저가 하나님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자에게 축복을 해주셨구나라고 깨달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가정이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집에 가서 24장 1절부터 60절까지를 쫙 읽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고 이삭도 이제 장성해서 마흔이 다 돼가는데 아직 이삭이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너는 이 땅에서 아직 그 땅은 아브라함 족속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을 취하지 말고 너의 고향 땅으로 가서 너의 며느리를 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보내지도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약속을 받고 그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그가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며 갑니다. 아브라함도 말합니다. 이삭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

내가 너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그 고향 땅에 이 늙은 종이 찾아갑니다. 마침 그 집에 누구에가 가요?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나홀과 밀가를 낳았거든요. 아브라함과 나홀.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요. 부두엘이 여러분이 보면 리브가와 또 라반을 낳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마침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그 집을 찾아가는데 이 처자를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 물만 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인 줄 내가 믿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은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보면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알잖아요. 또 여러분, 이삭의 인생 중에서 전 종종 이삭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110몇 세거든요. 이삭의 나이 10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누가 과연 힘이 더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 혈기왕성한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내려치려 할 때 이삭은 한마디도 안 해요. 전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야, 이삭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용납 안 돼도, 생명 앞에서도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였구나. 이삭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결혼 문제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아버지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사건 앞에서 리브가가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그 앞에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절합니다. 그 종이 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누가 목도합니다? 리브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말하기를,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을 따라서 리브가가 일어나 그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종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가는 과정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불행케 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잖아요. 의부증, 의처증. 저도 참 벌써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정에서도 한 가정에서 이 의처증으로 큰 아픔을 겪었던 경험, 여러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의부증, 의처증이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어줘야 될 이 부부가 철저히 의심하고 믿어주지 못할 때 의부증, 의처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에 부부 생활에 파탄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이나 의심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불행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부부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배경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시작부터 믿음이었고 나중까지 무엇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정 부러워하기보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가정이 가장 귀하고 복된 가정인 줄 고백하는 평강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과 그 사연을 듣고 의심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며
따라 나

나서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삭도 역시 자기 아내를 맞이해오는 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자기가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리브가도 자기 남편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이삭을 찾아가는 리브가의 모습, 자기 신부감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이삭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가 되어지는 것 어쩌다가 우연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평강성대 가정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축복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부러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가 모든 일에 먼저였고 우선이었고 처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세례받으시고 먼저 뭐하셨어요?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한 것도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식사를 안 하신 거지 금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 목적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도 밤새 뭐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들 선택하러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릴 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떤 큰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셨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셨습니다.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시고도 돌아가시기 전날 밤 무엇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가셔서 마지막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마지막도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은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 우선이요 중요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함께 우리 63절 말씀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돌아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저물 때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그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지 않지만 저 하나님 택하신 자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무엇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정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가정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25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25장 20절 21절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문제 속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무엇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러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였고 문제를 만났더니 그 가정이 뭐하였더라?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평강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 어떤 가정보다 기도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 정말 부럽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전해지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인하여 잘

자녀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손, 기도하는 자녀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사의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시작한 가정이었고 기도로 준비하였고 기도로 결혼하였고 문제를 만날 때 뭐하였어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정이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사랑의 가정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전부라면, 이 땅의 것을만 우리가 올인하고 산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 다 두고 갈 거거든요. 이 땅의 것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보면 사랑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 악하거든요. 착한 것 같은데 한번 뒤집어 보면 내 속도 악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를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비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너를 향하여 그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참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가정에 물질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 가정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넉넉히 이기는 가정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무화 같다? 꽹과리와 같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아무리 천사의 말과 같이 온유한 말도요,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말이 없어도, 그저 손 한번 잡아줘도, 그저 눈길 한번 그 사랑으로 바라만 봐도 그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니까요 감사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이 식으니까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뭐만 보여요? 단점만 보이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혹시 사랑이 식으셨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던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식어지면 내 속에 뭐가 싹 튼다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싹 트면 그때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싹 트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성령께서 다 제거해달라고, 그래도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래도 품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남편이요 내 아내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사랑 못합니다.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내 자녀이지만 내 힘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혈육의 정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가 딱 막히면 그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가정들 정말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꽃이 다시 피어나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삭막한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사

0: 하나가 죽었거든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돌봐주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대에 다른 아내도 없고 다른 자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장가가기도 전에 뭐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낭망이 컸겠습니까?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함께 우리 67절 말씀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이 누구를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를 사랑하고 아내 사랑함을 통하여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평강성도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흘러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정말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남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병드신 부모님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이삭의 가정처럼 정말 믿음의 가정이요, 기도의 가정이요, 사랑의 가정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가정들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구 진성 6길에 위치한 평강교회 윤석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52국에 9114번, 052-252-9114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사람,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을 뽑는 날이죠. 선거는요, 참 분명한 승부의 세계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은 높아지고 누군가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죠. 사실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남몰래 애쓰며 살아가지만 세상은 종종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누군가는 주목받고 누군가는 조용히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의 정의와 선한 가치가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의 충성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를 사람들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첫 곡은 위러브의 임예였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이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라기 3장 16절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꽤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어도 별 차이 없네. 착하게 살아도 손해만 보네. 오히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잘 되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또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나? 세상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오히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실에 참 큰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오늘도 당선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혹시 오늘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 드신 분들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곡의 찬양 같이 했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으로 이 시간 같이 했습니다. 하영 PD님 안녕하세요. 1642번님이요. 저는 사전투표를 미리 했습니다. 투표하고 나오는데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역과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 또 내가 참 할 일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냐?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어요. 7081번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3317번님, 오늘도 습관처럼 힘찬 라디오 듣게 되네요. 커피 한잔 하면서 방송 듣는데 마음이 차분해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 살고 싶다고 또 이렇게 인사를 주셨어요. 여유가 느껴지네요. 행복한 주님과의 시간 되시길 바래요. 아, 8954번님, 새벽기도 다녀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18세 이상 국민이라는 신분만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날이죠. 우리의 권리이고요. 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하시면 되니까요. 신분증 챙겨서 가보시면 좋겠어요.

1064번님이 손자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근데 손자가 아직 투표는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와, 믿음의 이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또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참 멋지고요. 아,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세대를 이어가며 쭉쭉 이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6278번님,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다 라는 말씀에 힘이 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 되겠다고 다짐의 문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죠. 네,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서서 주님을 먼저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약속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안다, 너를 기억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내가 너를 아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세상 속에서 내 존재가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가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자리를 기억한다, 너는 내 특별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약속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주목하며 더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국의 6001번, 지역번호 052-235의 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평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호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코로나19 이후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날이 갈수록 복음 전하는 것이 좀 힘든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사람이 있다고 믿고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난 이후에 저와 또 저희 교회의 비전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지상 대명령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0: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양읍에서도 변두리 흥리라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전도대를 조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우리 전도팀들이 나이도 많습니다. 60대 이상으로 된 그런 전도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늘 복음 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마을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나누어주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주변에는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특성이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주변 이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와퍼를 이제 구워서 그들에게 와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시켜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고 꼭 또 다시 와달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관계 전도의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이고요. 추운 또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곳에 뽁뽁이를 이렇게 빨아들인 그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역시 효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는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역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이 마스크를 또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은양시장 중심으로 개전도를 하는데 겨울에 추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생강 계피살을 끓여서 저희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추운 데서 이제 판매하시는 그분에게서 역시 이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띠를 띠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가와서 나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정말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어집니다. 또 그중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쉬고 있는 분들도 만나는데 그분들을 또 격려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러 나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러 나가지 못하면 영혼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람 마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혼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당장 영혼들이 돌아오면 참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저희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최근에 20대 청년 때 청년을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셨고요. 또 한 40대 젊은 가정을 붙여주셨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에게 이렇게 와서 최근에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나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의 노하우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전도하는 이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나이가 많아도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끊임없이 전도하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오늘은 평리교회 이호기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전도합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기도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시간 특강을 들으시며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예측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기간을 이전에 없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 이전에 없던 기적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정말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자기의 삶의 주변 환경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그 환경을 뒤집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해를 맞이하게 되었던,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기도가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자기 목표에, 자기 계획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납니다.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게 됩니다.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 가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가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욕망이 그 사람 속에 가득한 사람은 욕망이 그 사람을 이끕니다.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다니엘서 2장의 말씀 중에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 아주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국을 건설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통치자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칼로 제국을 일으켰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모반이 일어나고 언제 어느 전투에서 전세가 역전되어져서 내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한 제국의 대왕, 그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 불편함이 갑자기 도를 넘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꿈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혹시 여러분도 이런 때 있습니까? 마음의 번민이 많아지면 잠이 안 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옵니다. 저도 교회 때문에 생각하다가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니라 번뇌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꿈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가상세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고통하는 것,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당장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 밥줄이 끊어진 것도 아닌데 꿈, 그것도 그게 현실인지 아닌지, 내게 주어질 것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 누가 꾸게 한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한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책으로 읽거나 누구와 대화한 적도 없는 한 신상, 스태츄, 신의 모습, 형상, 이 형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 속의 반영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책에서 읽은 적도, 누구와 대화해 본 적도 없는 정말로 희한한 한 신의 상, 그것이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꿈입니다. 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전에 없던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었기 때문에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쓰임받으려면 그것이 쓰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탓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능력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이 심지어 먹는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먹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것 탓하지 마십시오. 무식한 것 탓하지 마십시오. 경험 없는 것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풀어 해석하는 능력을 주지 않고 또 다른 능력을 주셨다면 아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그에게 상황을 일으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이장원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 능력을 주신 것은 저분을 설교자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일로 저의 인생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달란트고 하나님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인정받는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 시에 인정받는 지도자는 협상 능력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듣는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세상에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가 살아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냔 말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예, 요나 때문에. 예, 이럴 땐 좀 빨리 웃으셔야 됩니다.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방 선원들에게까지 참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비록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쓰기로 작정하고 계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큰 풍년과 7년 큰 흉년이 왔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하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기근도 풍년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따라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세상이 좀 소란해질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곁에 분한테 지금 시켰던 말 다시 인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상황을 자꾸 탓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꿈 한번 꾼다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잠 못 자고 그러십니까? 그것 때문에 남을 죽이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저 꿈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 번민의 마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를 그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해라? 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라. 여러분, 아무리 꿈자리가 사납기로 서니 이 요구는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것도 못 맞추면서 너희들이 지혜자와 박수냐. 여러분, 박수라고 해서 무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술사, 박수, 뭐 지혜자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자기 음식으로 기르고 자기 마시는 포도주로 길렀습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내 의지와 내 지성으로 내 판단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한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영역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며 길렀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말입니다. 왕의 명령에 갈대아 지혜자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한단 말입니까? 박수와 술객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힌트가 됩니다. 지금 이들은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에 없다고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육체와 함께 살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 그러니까 사람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고 정말 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보여줄 자도 없습니다. 알 사람도 없고 보여줄 자도 없다. 여러분, 이 박수들의 두 가지 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도 없고 신도 없다. 어떤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 없고 신도 없다. 어디에는요? 세상에는 그런 신이 없습니다.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있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로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통치자가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단 말입니까? 안 돼? 너희 다 죽어야 돼.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이 명령이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논리적입니까? 이런 통치는 폭군이 하는 일이지 제대로 된 통치자라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라면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폭군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연연할까? 도대체 그 꿈이 어떤 영향을 그에게 끼쳤기에 그는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조급하게, 너무나도 지나치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여러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요,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다니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답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까? 해답을 들고 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 들어간 게 전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려라. 근위대장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 앞뒤 전후 사정을 근위대장에게 듣고 나서도 그는 노예에 있는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지금 왕 앞에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가면 안 돼요. 며칠이라도 지나든지, 물론 며칠 지나면 다 죽어 없어지겠지만 지금이 왕 앞에 가야 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야, 혹시 뭐 좋은 소식 없어? 야, 왕이 마음 바뀌지 않았대? 할 수만 있으면 숨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답도 없는 다니엘이 어떻게 답을 드리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간만 주면 반드시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다니엘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친구들에게 다가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의 기도. 물론 이 친구들도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 지금 기도할 때다.
답은 없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기도하자. 세 명의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제목도 분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 기도하자. 그리고 세 명의 친구에게 기도하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 세 번 자기 집에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집에 쉬러 간 게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게 아닙니다. 그는 집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의 처소에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으로. 언제요? 밤에. 꿈꾼 거 아닙니다. 꿈에가 아닙니다. 밤에 환상으로. 그러면 다니엘이 왕의 명령,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잠을 밤에 자겠습니까? 낮에 자겠습니까? 밤에 잤겠죠. 밤에 자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번뇌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죽여버려. 그 명령이 일찍 했다면 새벽이었을 것이고 아마 일어나서 명령을 했다면 오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명령이 퍼지고 퍼져서 다니엘에게까지 알고 다니엘이 다시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는 시간이라면 왕이 퇴근하고 난 이후일까요? 퇴근하기 전일까요? 왕의 집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낮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이라고 요청한 건 낮 시간이에요. 그 낮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서 바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늦게 잡아도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주어졌죠? 밤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약 만 하루 정도가 지난 12시간 정도가 지난, 아니 죄송합니다. 만 하루 정도가 지난 그 시간쯤에 오후면 오후 아니면 저녁 그때부터 기도해서 밤이 될 때까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10분, 20분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시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하는 기도, 상당히 긴 시간의 기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왕이 꾼 꿈을 맞춰야 되는데 그 꿈, 그가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봤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꾼 꿈 그대로를 재방송하십니다. 꿈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그대로 재방송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에 들어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런 겁니다. 한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다리는 어쩌고, 뭐는 어쩌고, 그가 보았기 때문에 본 그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적으로 배경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장 3, 4, 5절 살펴본 것처럼 그는 대단히 탁월한 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다른 지적 탁월함이 그의 목숨을 유지하거나 그의 성공을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탁월함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 이런 자리에 뽑히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지 지혜자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면 죽게 되지 않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길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순종의 길에도 환난이 찾아온다.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순종하다가 가면 이 길은 무조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뽑아 세우시고 그의 세 친구를 뽑아 세우실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고 더군다나 내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때 쫓겨났더라면 이 죽음의 위기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 2년도 되어지지 않아서 거기서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그 자리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주십니다. 바로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배경, 출신 배경, 내가 받았던 모든 훈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시 아까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는데 사실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해결하면 되지. 여러분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팔의 근육에 힘을 내게 주시고 먹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그냥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먹으면 소화가 되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 해왔던 일을 반복하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더 잘하도록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내 힘과 지적 배경, 내 능력의 배경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풀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의 똑똑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는 내가 분명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저 일하고 사람들이 예측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누가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나라에서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고 대기업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주님 손안에 있다.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훈련받은 것으로 내 자녀들을 얼마든지 잘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저 자식들 잘 되라고만 기도하지 그 이상 기도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먹히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심지어 목회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제 지혜, 제 배경, 제 학문, 제 모든 지성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내 성도가 아닙니다. 내 자식도 아닙니다. 내 양도 아닙니다. 나는 목동도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제가 뭘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의 꿈, 그 꿈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입니다. 어차피 느부갓네살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로 일어나게 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일어나게 될 그 이후 제국들에 대한 예언적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얼굴로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나라들, 심지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야 제대로 형성되어질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그 꿈을 꾼 것이 느부갓네살이 왜 거기에 대하여 그렇게까지 조마조마했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 내 시대에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가 세운 이 제국에 다가올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셨고 너무나도 도에 지나친 명령을 하게 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기도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었죠. 왜?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기록을 해놓는 사람이니까 2009년 첫 주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전했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마치 제 인생과 제 사역에 잃어버린 몇 년 그 뒤로 다시 돌아가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뛰틀대 앞에 다시 선 느낌입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만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이 말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몇 년 동안 우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심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실 만한 어떤 열매와 변화가 우리에게 없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기도를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기회를 박탈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모르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못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니까 기도하자. 안 되니까 기도하자.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자.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다니엘의 반응이었고 다니엘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안 돼. 우리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내 능력으로 못하는 문제이니까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로는 안 되니까 안 돼! 라고만 말을 하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하나님 안에서 도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기도하고 못하니까 기도하고 안 되니까 기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시작된 이 일의 마지막 결과에 남은 게 뭡니까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해프닝이에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꿈 하나 꾸고 그 뒤에 남는 결과, 그 결과는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원래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 꿈 때문에 나라가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정책이 변한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뭐냐? 다니엘은요, 모든 술객과 박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이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렇게 끝낼 일을 왜 죽이라는 말까지 세상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뉴스에서도 떠들고 신문에서도 떠들고 막 민심이 흉흉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져 버리는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일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그 해프닝을 통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꿈꾸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기분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좀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해도 되는 일인데 막 조급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떨 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짓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죄 짓는 일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지 않은 일들, 그런 짓들을 내가 하고 있을 때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일들을, 가지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때문에 정말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 일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계획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사장님이나 여러분 가정의 누군가가 갑자기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을 때 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그 민감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어떤 분위기, 어떤 흐름, 어떤 이슈를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람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자꾸 아프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사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가 벽을 만나서 부딪혀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가던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아주 어리숙한 양과 같습니다. 양들은 2m 앞도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심입니다. 감각이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문제에 부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문제를 만나고서야 비로소 엎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꿈을 해몽하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만나서야 기도했고 기도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 뿐입니다. 미래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니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번영이, 내 삶의 성장이, 내 삶의 성공이 믿음 안에서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만든 꿈, 온 나라의 박수들과 지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느부갓네살의 말,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든 다니엘의 기도.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요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지독하게 위기 같은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운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특별히 어떤 자리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요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작심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세요.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 내가 몇 시에는 기도하려고 그래. 그럼 보나마나 손가락질이 돌아오죠. 한 번 더 한다고 해놓고 뭐 작심 3일도 아니고 뭐 작심 1일. 그러면 손가락질 받으면 작심 3일도 3일마다 자꾸 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단 3일을 하고 끝내더라도 안 하는 3일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단 하루를 하고 끝내더라도 안 하는 하루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힘들어지고 재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그의 기적을 통하여 교회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에 한 사람이 10명, 100명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재정이 어렵다고 다들 말해서 그래서 나는 헌금 못하겠다, 먹고 살기도 바쁘겠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도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어렵다,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혜성교회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특강 기도로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0.

45국에 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매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전도의 민족 전도됩니다.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입니다.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답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누군가에게 그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같이 가보자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있으시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에 너무 아까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친한 친구가 생각나고 내가 꼭 같이 먹어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편안하게 제가 경험한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껏 제가 소개한 후 제대로 먹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 맛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맛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대부분 그 맛에 매료되어 또 먹고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제대로 먹어보신 분은 저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현실 속에서 겪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 현실,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의 고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점점 지쳐가고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삶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판도가 바뀌거나 돌파구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껏 해보시지 않았던 것, 이제껏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단골이 되어 최고의 맛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맛집입니다. 제가 섬기는 옥동사례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에 소속된 늘푸른 교회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소속된 사랑의 교회 두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교회 합병을 이루어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2019년 2월에 교회 합병이 이루어졌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30년이 넘은 전형적인 빨간벽돌 교회 건물을 힘을 다해 리모델링을 그해에 마치고 2020년을 교회 붕의 원년으로 이루어갈 것을 꿈꾸며 희망 가운데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의 어느 날, 그때부터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이 닫히는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앞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에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교회로 나오기가 정말 힘든 바로 그때, 어느 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교회 문을 두드리고 상담을 요청하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다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고 난 후에 통계적으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전도행사를 하고 거리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도 힘들었던 그 일이 전도가 절대적으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사인 저도 놀라고 우리 교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드러나 있는 모습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육체에 큰 병이 걸리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고 비교적 더 풍요롭기도 하고 제법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처음 경험하는 비정상적인 팬데믹의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본인도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마름, 마음과 몸의 통증, 내적, 외적 빈곤을 느끼고 스스로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그 전에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그때 그분들에게 떠올랐던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던 그 예수 맛집이 주변에 보이고 그때 그 말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드러난 아픔 속에서 버티기 위해,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 직접 한번 그 맛을 찾아 먹어보려는 마음으로 스스로 예수 맛집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하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그 맛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억지로라도 열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떤 방법으로든 두드리시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누군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쯤이면 됐다 싶은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결과 어느 정도 이루고 채웠다 생각했는데 뭔지 모를 채워지지 않는 것, 그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무언가 역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0: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맛집에 가보신다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살짝 여시고 여러분 주변의 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같이 한번 가보자고 하셨던 그분들께 연락하셔서 같이 가보자고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 맛집으로 가셔서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그 맛의 깊이와 넓이와 신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1: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의 삶은 정말 괜찮습니까? 마음에 공허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당신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제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공허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적어주세요. 간략한 설문지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부탁하고 싶으신 분도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이어 달리기는 이어 달리기인데 네.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라는 말 혹시 아시는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전역에 요즘 청소년들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고 또 계주 형식으로 평양까지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충성심을 경쟁적으로 유발하려는 일종의 행사인데 네. 이 북한은 큰 행사를 앞두고 종종 이런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을 향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인데 이미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북녘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겉으로는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뭐 자본주의들을 많이 맛봤고요. 또 자유세계를 동경하게 되면서 말뿐인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짜 충성을 보여야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1: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 남과 북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출석 인사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네.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계절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0: 찬양 사역자 지영의 음성으로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 오해피데이 첫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우리 남북한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꿈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의 한 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보내주고 네. 계세요. 울산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도하고 와서 떡국 먹고 빨래 개며 듣고 있어요.

0: 이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렇게 오전에 뭐 전도하고 오신 분들 계실 거고요.
1: 특별히 오늘이 또 이제 임시 공휴일이라서
0: 그렇죠.
1: 아마들 좀 더 여유 있게 보내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 북녘의 아이들도 기도하시고 또 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할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꾼이 뽑히는 거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표 여러분 이 투표권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네.
0: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1: 네.
0: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어린이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싶기도 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0: 라고도 주셨고 북한의 아이들 세대 저의 딸과 같은 아이들 세대 다음 세대들도 얼른 복음 통일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1: 아멘.
0: 소망합니다.
1: 네.
0: 6376님도 기도의 한 줄 보내주셨어요.
1: 그리고 오늘 선거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이런 기도 중요합니다.
0: 아멘.
1: 예, 잊지 마시고 오늘 꼭 투표장으로 지금 고고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0: 그렇죠.
1: 예, 오늘 또 지역의 일꾼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또 헌신할 분들이 세워지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아직 투표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한
0: 네.
1: 5시간 정도 남았는데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수요일 순서 만나볼게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언어 차이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북방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러시아 지역으로 외화벌이를 갔다가
1: 네.
0: 극동방송을 청취한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그리고 축하사연도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하시지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자, 오늘도 자녀들이 아마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1: 네.
0: 그렇죠? 공휴일이라서 편안하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투표하시고 방송 들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1: 오늘은 또 가족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0: 그래요.
1: 그럴 줄 믿으면서 또 치킨 상품권이 남아있는 만큼.
0: 아~
1: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 상품권을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 나오거든요.
0: 네.
1: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꽁트 후에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아 힘들어. 아 집에 오자마자 그냥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어.
1: 그러니까 지금 여보 얼굴이 딱 거느죽하려는 그런 얼굴이에요.
0: 거느죽 뭔가 내가 게으르다 뭐 그런 느낌이지. 이거 상당히 부정적인 말 같은데 자기야.
1: 아니에요. 딱 지금 여보 모습인데. 아유 나도 오랜만에 긴장했더니 딱 거느죽해지네.
0: 아 뭔데 뭔데 나도 알려줘. 그게 무슨 뜻인데.
1: 자 보시라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은땀 나도록 긴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느죽하다. 뭐겠어요?
0: 아, 알겠다. 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아주 진짜 거느죽하다.
1: 이제 알겠지요? 오늘은 좀 거느죽하자고요. 아, 오늘은 밥을 못하겠어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치킨으로 어때요?
2: 오늘이 날이군요. 치킨 상품권이 나갈 날이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치킨을 얘기하네요.
2: 자, 이렇게 뭔가 목소리 텐션이 좀 다르잖아요. 서로 좀 다투거나 네. 서운해하거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합니다. 뭔가. 자, 북한말 표현이 나왔는데 거느죽하다라는 말의 우리 뜻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1번.
3: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 긴장이 풀려서 편안하다. 2번.
3: 게으르다.
2: 이런 게으른 것. 거느죽하다. 아니 그렇게 거느죽해요. 라는 그런 네. 표현이 나왔는데 아휴 나도 긴장하고 있었더니 거느죽해지네.

0: 라고 했습니다.
1: 거느즉, 저는 이 표현이 거의 처음 보는 표현인데, 네. 그래도 이걸 보자마자 그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근데 예수님이 정말 거느리시면, 네. 거느직해지는 것 같아요. 오. 다 내려놓고, 뭔가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긴장감이 촥, 이렇게 되는.
0: 맞습니다.
1: 그쵸.
0: 그냥,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찬양이 김도연의 샬롬이었는데 바꾸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가 거느리신 이 찬송으로 준비했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 걱정도 없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애타했던 것들이
1: 맞아요.
0: 막 이렇게 문제 해결됐을 때
1: 마음이 평온해지죠. 평안이
0: 찾아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느지겠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주님의 은혜로 거느직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1번
1: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0: 2번
1: 게으르다.
0: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거느직하다가 무슨 뜻일지 1번과 2번 중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오늘 또 이렇게 쉬는 날인 만큼 거느직하신 분들에게 치킨 상품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정답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빨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도 해보십시오. 혹시 우리 자녀가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거느직해 있다고 해서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이렇게 거느직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1: 괜찮나요?
0: 괜찮지 않을까요? 아직 시험 한참 남았어요. 나만 이런가? 자녀 길러보세요! 하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너무 타박하지 말고 하셨죠?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에 찬송 함께 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 바로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0: 국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던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 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2: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으신 것 믿습니다.
3: 국동 방송 아니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알지도 못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동방송을 통해서 삶에 희망을 주고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타락했던 저희 인생도 조금 희망을 좀 되찾았고 말씀 듣고 긍정적인 말씀들이 많았다는 걸로 제가 이제 깨닫고 생활을 한 거죠.
4: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매일 밤 들었던 극동 방송. 그 소리는 형제님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한 수년의 여정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 이 시간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 정착 수년차가 되어가고 계시는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웨어버리를 하시면서 90년대부터 라디오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났던 우리 집사님께서 협박을 하셨던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시고, 탈북을 결심하셔서 러시아에서 지내시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던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나눠봤어요.
3: 예.
4: 근데 보통 이렇게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집사님처럼 해외에서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아 이런 말씀이 아 요 말은 참 좋은 말이다 라거나 아, 요거를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해 볼 수 있겠다라고까지 가신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3: 예.
4: 이렇게 뭐 단어를 표현하자면 나의 어떤 삶의 변화라는 부분들이겠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방송 들으시고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던 것 같으세요?
3: 저는 이제 성경을 조금 모르고 이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근데 말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사랑으로 듣고 뭐. 남의 허물을 파헤치지 말라.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생활 총화를 합니다. 당 생활 총화, 뭐 사로총 생활 총화 하면은
4: 네.
3: 그때 이제 자기네가 일주일간에 이제 잘못한 거를 저지 앞에서 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국동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 중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래 그거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 회개하면은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4: 네.
3: 당생활 총화 사르총 생활 총화 할 때 나의 잘못된 걸 털어놓는 그 말씀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뭐 총 올라가 있는데 한

0: 그래.
1: 네.
0: 그분이 뭘 듣는다고? 내가 일주일 안에 뭘 잘못된 걸 다 뭘 털어놓아야 되나?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심도 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 생활청와하고 딱 같은 거예요. 일주일,
1: 아.
0: 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생활청와도. 그런데
1: 여기
0: 여기는 주일 예배 뭐 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어? 뭐 회개하라. 그 말은 좀 안 좋아 보이더라. 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뭘 회개를 하면 기도하나 이런 그 설교하는 말도 듣고
1: 네.
0: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 한 주간도 뭐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사업 보고서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돼.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심이 갖고 그랬지만은
1: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를 드리고
0: 이쪽으로 저쪽으로 봐나 말씀은 좋아한데 좋아한 거예요. 왜? 모든 거의 성경 말씀을 알기 전이지만은
1: 네.
0: 설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김장한 목사님 원래 말씀에 대한 시술이 좋았는지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거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는데
1: 네.
0: 말 알아두서 감동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 구절 말씀이라도 딱 나의 생활과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좀 기대감도 갖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그 생활총화 같았던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0: 그것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 티끌만한 흠도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거기는 제가 동행을 한 거예요.
1: 네.
0: 왜? 하나님 말씀하고 북한 생활청화하고는 형식은 같지만은 내용은 좀 많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설교 말씀을 듣으면서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항상 옆 사람이나 뒷 사람이나 앞 사람한테 피해를 끼지 않고 좋게 줄 쓸 때 주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1: 네.
0: 허물을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내가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 전제 자체도 차이점 중 하나죠.
0: 그렇죠. 맞아요.
1: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십계명 회개하라라는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차근차근 집사님 마음에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1: 처음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이 좋다고 하셨고
0: 예.
1: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0: 예.
1: 처음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남는 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
0: 예.
1: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이 시간들을 네. 보내시면서 또 묵상하셨던 읽었던 말씀이나 아니면은 자주 들었던 이런 찬양들이 또 있으실까요?
0: 그렇죠. 제가 99년도 이제 좀 뛰쳐 나오면서 사업적으로 제가 성립어서 장사를 좀 했습니다.
1: 아,
0: 그때 하면서
1: 러시아에서요.
0: 네, 어쩌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팔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화바로스크 교회라고 이제 갔댔어요. 거기는 중국 조선 동포들이 위주해서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1: 네.
0: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 또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좀 또 다른 설교더라고. 그러면서 또 아는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다니고 보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조용 뭐 방에서 하든지 통고 가면 하든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거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뢰는 것처럼 다 털어놓고 얘기하면 된다고 구하면 된다 근데 그거는 좀 또 너무 아닌 것 같고
1: 왜 아닌 것 같으셨어요?
0: 아니 내가 뭐 지금 현재 삶된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들 반말 그 목사님은 봄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성경을 다녀서 봤다.

0: 아니, 범사에 감사하면 사냐? 아니다고 난 감사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왜안 사냐? 해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일이 축적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면에서 그런 거 있지만 그런 건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거잘 되려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여쭈고 기도하고 하루, 어느 하루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형식적으로 또 이제 조금씩 했던 습관. 그러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좋다고 하면 착 파고 두는 상태 동상이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왜저 사람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냐? 내가 사서, 내가 피땀을 들여서 버는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부추 사서 먹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해야 되냐고, 이런 반문도 해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디 갈 때부터 가고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와 다 아침저녁을 하지만은, 그때는 평화롭게 모든 거 생활이 풍족했고 하니까 또 잠깐 있고 이제 떠난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거지.
1: 처음 그런 방송 통해서 들으셨던 기도들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0: 그때 기도 제가 두던 중에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말이 제일 많이 들었던 기회, 평안을 주시고 우리 범사에 잘된것 같이 우리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 그런 기도 소리들. 근데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 말씀만 그냥 전달하면 되지, 기도는 또 무슨 저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냐고. 그런 거에서 기도의 쪽으로도 많이 불편한 건 없었지만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생각을 했댔습니다.
1: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사사님?
0: 지금은 기도하면은 우리 하루 생활에서 삼끼 먹는 것도 같지만은 눈을 떠서부터 오늘 하루를 인내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좋은 하나님께 여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가로 삼아서 정말 좋습니다.
1: 그렇게 회개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방법. 또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셨죠?
0: 그렇죠, 당연히.
1: 오늘을 시작하면서도 올려드렸던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로도 풀어나가 주시는 은혜의 여정도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집사님께서 요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까요?
0: 예, 저희는 지금 러시아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는 축복 속에 이제 살고 때문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기도는 저희가, 물론 오늘날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쫓기지 않고 이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안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 사역, 유대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 북한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아멘. 복음의 전달자로서 러시아에서 또 중국에서도 많은 전달자 분들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녘에서,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에서, 또 북한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멘.
1: 그리고 이곳에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자강도가 고향인 2022년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복음의 전달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그한 걸음을 감사로 출발하고 계시는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 집사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로 선물 소개까지 이어드렸는데 네. 한뼘차이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한뼘차이,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느즉하다 무슨 뜻일지,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 2번 게으르다 가운데 네. 1번 긴장이 풀려 편안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래요. 뭔가 이제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됐을 때, 걱정 근심이 없어졌을 때, 뭔가를 이루는 목표를 이뤄냈을 때 그 뒤에 오는 아, 긴장이 풀렸을 때 그냥 마냥 기대고 누워있고 싶은 이런 마음 있죠.
1: 맞아요.
0: 이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거느즉하다.
1: 약간 느슨해지는 느낌을 거느즉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0: 네.
1: 오늘도 북한 말을 하나 알아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네.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0: 야, 그리고 북한학 전공자입니다. 매일 오. 이 시간을 통해서 기다리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있어요 하셨는데
1: 네.
0: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자녀들과 함께 문제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 만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네. 예. 더 많이 소통하세요.
1: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치킨 선물 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오늘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텐데 샵 1069번으로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0: 네.
1: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유, 오늘 당첨 안 됐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내일도 있으니까요. 아셨지요? 자, 저희는 끝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냥 노는 날 아니에요. 오늘도 또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네. 더 힘내주시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또 우리의 일꾼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소중한 한 표 여러분 놓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투표소는 다들 아시겠죠?
1: 네. 검색하면은 또 다 나오니까요.
0: 네.
1: 꼭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오늘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 찬양을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0: 행복하세요. 동작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물질을 환경 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사귀시고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저 이야기만 나누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견대로 따라주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한 일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동식물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 그 이름을 좋지 않으니 이 이름으로 지어라. 그 이름은 괜찮구나. 이렇게 옆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짓는 것을 그저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의견을 존중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사귀도록 하실 때에 거기에 보태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 모든 우주의 두목이나 혹은 감독관이나 독재자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낙으로 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이 잘못하는 것, 실수하는 것 하나하나 다 적어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다 갚아주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운 마음에 눈물 흘릴 때도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와 함께 눈물 지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나를 혼자 내버려두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존재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로봇이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 파트너로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는 그런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의 자유와 개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냐면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막 주입시키고 억지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누구의 생각이 옳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와 부모가 생각이 부딪힐 때에 대부분 다 부모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격차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에 100이면 100,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 옳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강제하거나 강압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이런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맥이 제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에는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방인의 구원 문

예산이고 인맥이 능력이다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맥이 이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인맥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만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런 관계는 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좀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상대방이 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좀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참 어렵고 또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수성이 필요한데 이런 감수성이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꼭 필요합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처음에 그가 죄를 짓기 전에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지 아담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하면 아담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하나님과 모든 것을 교류하는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반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득불 에덴 동산의 중앙에 에덴 동산에 많은 종류의 그런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제일 찾기 쉽게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부터 이 나무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름을 짓자. 이것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과 그 사람 이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사소하지만 이것으로 약속을 가지자. 네가 이렇게 보니 너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지금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다 이해를 하고 또 그 뜻을 다 이해를 해서 또 그것을 다 가늠할 수 있어서 이것이 지금 헷갈리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의 실과를 결국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경계를 허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 반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것들과 구체적이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는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뭔가 자극을 줄 때에 거기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와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있었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있어서는 전혀 반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구체적인 긴밀한 교제는 할 수가 없는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끌어 가실 때 나는 거기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친밀하고 긴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있겠지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해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채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있는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했던 내용이 그 사건 이후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과는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과 또 깊은 교제 관계를 누리셨지만 또 가인이 사고를 칩니다. 이것은
아담이 했던 잘못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그 일은 우리에게 참 좋게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참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주 매번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고 진정성 있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인이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이 죄를 지었다면 그래서 그 죄가 아벨을 자기가 죽이는 그 죄가 정말로 자기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는 죄겠지만 죄의 경중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죄와 다 알고 의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한 죄의 그 무게는 분명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은 절대로 그에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 음성은 저주였습니다. 차라리 안 들으면 나은 것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손에 칼을 쥐어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옳은 일과 그른 일과 잘못된 일과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기준이 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조금 덜 잘못한 것으로 만들거나 오히려 잘한 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이 분명하여집니다. 죄와 선의 기준이 분명하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을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일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딱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이것은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그 뜻대로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가인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최고의 리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누가 물려받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는 참 초라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는 건너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등에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물을 밟을 때에 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 같은 일이 그 요단강에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처음 맞닥뜨린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생각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인원으로 어떻게 저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그가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자기 혼자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갈 때에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는 칼을 빼어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묻냐면 너는 적군이냐 아군이냐를 물었다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군사가 밤에 누군가를 만나면 당연히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칼을 빼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건 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제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발전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내 진짜 마음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나 원하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진짜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저주이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가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고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5절을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높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자기의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신발을 신고 내가 원하는 길로 걸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신발을 신지 않고 당신의 신발을 신고 당신의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그간의 삶을 보면 행적을 보면 이 말은 조금 뜬금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길을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 성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서 요단강을 홍해와 같이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는 당시에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전통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죄악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방인들은 너무나 잘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율법을 모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그들이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하고 또 지켜왔던 그들의 율법과 전통과 관습과 문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항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완전하게 되어서 폐기되었습니다. 정결법과 제사법과 성전법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그냥 그 명시된 글자 그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완전해지고 율법의 정신이 더욱더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그 뼛속 깊이 심겨져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아주 확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그냥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다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우리의 모습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 그리고 늘상 그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잘 선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집의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옥상은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또 약간의 어떤 정원도 만드는 그런 생활 공간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베드로와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옥상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기도 장소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기도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왜 이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가? 그는 이동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무는 집에 있었는데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 기도는 정기적이었고 그리고 치열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그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 장소를 물색하다가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기적으로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고 있을 법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의 뿌리 깊은 율법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했고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천명, 5천명이 단 한 번에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역사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는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계획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서 그만 여러 동식물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그는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는 그 율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정결법입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어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또 그는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만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사마리아에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는 그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반응을 보면서 여전히 완고한 고집을 발견했을 뿐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바꿔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의 생각을 무력화시키고 넉다운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바꿔치기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만 세 번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세 번 하셨지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못 들은 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확고한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그 아니라는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고 별로 공감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귀에 항상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못 바꾸겠으니 하나님이 좀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바꾸고 싶어서 내 마음을 바꾸고 싶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안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기도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나는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 않을 테니

0: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그런 말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납니다. 내가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세 번 말씀하시면서 너가 네 마음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마음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그 고집, 아집 이런 것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습과 문화, 전통 이런 것들, 뿌리 깊은 것들, 이거 우리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기도를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해도, 예배를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그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이방인의 구원 계획은 상당히 차질을 입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오랫동안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기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 계획이 탄력을 받고 그 사역이 엄청나게 흥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나의 오랜 습관과 관습과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는 늘상 하나님께 그 열쇠를 미룹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내 삶에 우리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상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늘상 바뀌고 변화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복되어야지, 늘상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 목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라 그러고, 매일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금요 성령 집회도 8시 반에 시작해서 11시에 막 끝내고 기도만 1시간 반 하고 이렇게 하면, 아, 나는 당신이 하는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과는 좀 나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바꿔야 되겠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한 헌신과 부딪혀 싸우면서 나의 못난 모습을 계속 바꾸려고 하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이 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적고 내 고집과 아집과 고정관념과 항상 해왔던 문화와 전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어떤 열매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과 유연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배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8-8411번, 지역번호 052-258-8411 울산 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은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2-227-9000

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발빠르게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 후보마다 몇 날 며칠을 자기 선택해달라고 전화, 문자 많이 호소했는데요. 드디어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을 위해 안간힘을 썼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안타깝고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선택해달라고 떼쓴 것도 아니고요.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구원의 값진 선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혹시 하나님은 날 선택하셨는데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피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 6월 3일 수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너를 선택한다.

시작한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거. 참 너무 감사하죠. 그쵸? 너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소리 같아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미 선택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요. 이 선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에 관해서,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기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설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즈웰 안혜진이 불러요. 감사를 선택하기.

감사를 선택하기 희즈윌 안혜진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 긍정 선택, 감사 선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극동 방송을 선택하시고 이 새깨라를 선택하셔서 듣게 되신 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아니면 다닐까 하고 확인 전화를 제가 하고 있는데 요즘 충북에 청취자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청주본부가 있는데요. 청주본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충주 중계소 시험방송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청주뿐만 아니라 저기 이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도 이제 방송이 잘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시험방송이 지금 시작됐고요. 주파수는

0: 104.7MHz로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이쪽에 다 충북 지역은 104.7MHz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자 충북 지역에 누구실지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1: 여보세요?
0: 네, 고은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0: 저 통화 괜찮으세요?
1: 네.
0: 혹시 운전 중이십니까?
1: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통화가 잘 돼요.
0: 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길?
1: 네.
0: 또 끊어질 수도 있겠네.
1: 네. 아니, 안 끊어져요.
0: 안 끊어져요? 예.
1: 네.
0: 지금 어떻게, 지금 충북 제천에 계신 거 맞죠?
1: 네.
0: 그때 작년 4월 정도에 저하고 통화됐어요. 방송 중에.
1: 네.
0: 그때 10년 방학.
1: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0: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
1: 네. 교회도 거기도 많이 가고요.
0: 어디를 많이 가요?
1: 기도원도 가고.
0: 기도원도 가고. 고은서님 지금 죄송한데 어떻게 지금 집이세요? 아니 뭐 어디 가게예요?
1: 아, 병원이에요.
0: 병원?
1: 네.
0: 병원 뭐 진료받으러 가셨어요?
1: 언니가 아파가지고 간호해주고 있어요.
0: 간호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스피커폰인가요? 아니면 뭐 이어폰이에요?
1: 아니요, 그냥 이어폰.
0: 이어폰이구나, 예.
1: 네, 다시 이어폰 끄고 받을까요?
0: 아, 그러면 더 좋아요.
1: 네.
0: 네네.
1: 네.
0: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그때 10년 방학이었는데.
1: 네. 네?
0: 잘 지내고 있다는 거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만약에 주일날 못 가면 그 병원에 있다 못 가면은 저것도 하고 그 저기 유튜브로다가 예배 보고
0: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는구나.
1: 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강하.
0: 와우.
1: 네, 시간 강하도 갈매산 강하 갈매산
0: 갈매산 금식기도원.
1: 아, 너무 좋아요. 거기는 거기를 정말
0: 저 거기 갔다 와봤는데 두 번이나.
1: 진짜 좋아요. 거기 가서
0: 좋아요.
1: 조형이 진짜 그 성산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네네. 산책도 하면서 기도하고
0: 네.
1: 거기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0: 기도원 거기를 하고. 왜 가세요? 가끔 이렇게 가세요?
1: 가끔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조용하잖아요. 다른 기도원하고 여긴 틀리잖아요.
0: 예예. 예. 거의 산속에 있잖아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사람 성도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에요. 거기가요.
0: 네네.
1: 그래가지고 가서 성경을 참 많이 묵상을 했어요. 조용히 성전에 앉아서
0: 네.
1: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0: 예예. 예.
1: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게 돼요.
0: 지금 작년 4월에 저하고 통화되고 나서
1: 네.
0: 그때 교회를 바로 갔나요?
1: 네, 바로 갔어요.
0: 바로 저는. 갔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네. 거기 성광교회.
0: 성광교회.
1: 네.
0: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아니에요.
0: 누가, 새롭게.
1: 네.
0: 누가 소개시켜줬어요?
1: 네. 집안의 언니가.
0: 집안의 언니가.
1: 네.
0: 제천에 있는 교회인가요?
1: 네, 제천 충북 제천에요.
0: 충북 제천에.
1: 네.
0: 요즘 충북 제천에 극동 방송 라디오 잘 들리죠?
1: 네, 잘 들려요.
0: 거기가 지금 청주하고 가깝나요? 저희가 청주 본부가 생겼는데.
1: 청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0: 아, 그렇구나. 그래서
1: 네.
0: 충청북도도 요즘 이제 우리 극동 방송이 잘 나올 겁니다, 아주.
1: 네, 잘 나와요.
0: 예. 그때 이제 교회에 가기로 했다가 바로 가셨고 10년 만에 이제 가신 거잖아요.
1: 네.
0: 예배 딱 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 했을 때 그날 그 찬송하는데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 찬송 곡이 나오는데 막 눈물 많이 나고
0: 예예 예.
1: 그러고 나서 모르겠어요 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그 뭔가 솟구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다가 갈매산을 여름에 갔었어요
0: 네네
1: 거기를 갔어 있는데 거기서 찬송가 그 오 신실하신 주
0: 네네
1: 그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거기 네. 그 찬양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부르시는데
0: 네.
1: 그 경쾌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엄청 울었어요. 그러더니 그 노래만 하면 계속 울기를 한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0: 아이고 그렇구나.
1: 네 그래서 역시 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를 느끼게 돼요.

0: 이렇게 우리 고은서님처럼 이렇게 10년이라든지 좀 오랜 세월 방학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은 그첫 예배라든지 그 초반에 그 예배가 뜨겁고 이제
1: 그런
0: 그렇게
1: 것
0: 되고 나서 더
1: 같아요.
0: 단단해지더라고, 신앙이요.
1: 그래서 지금도 틈나면은 저기 어플로다가도 듣고, 목사님 말씀 녹음해가지고 또 다시 들어보고 이래요.
0: 이야, 그렇구나. 아까 근데 주일날 뭐 병원 가면은 못갈 때는 유튜브로 본다고 했잖아요.
1: 유튜브로 기도해요.
0: 병원 간다는 게왜 병원 가세요,
1: 아,
0: 주일날?
1: 언니가 병원에 계셔가지고 아파서요.
0: 아, 언니
1: 제가 이렇게,
0: 간병하느라?
1: 돌아가면서 해주니까는 주일에
0: 아,
1: 제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0: 그렇구나. 형제끼리 돌아가면서. 오늘도 지금 잠깐 언니 보러 온
1: 병원,
0: 거잖아요. 아이고, 언니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그 병실에서 라디오 이렇게 아니면 어플이라든지 해서 극동방송 들려주세요, 우리 언니.
1: 알겠습니다.
0: 아유, 이 시간에
1: 고맙습니다.
0: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은서님께서 영접기도 하고 결단의기도 하고 교회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감사기도 저랑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잘하셨습니다. 우리 고은서님, 지난번에 그 선물이랑 잘 받으셨죠?
1: 잘 받고 잘 맛있게 먹었어요.
0: 그래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서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1: 오, 신실하신
0: 오
1: 주.
0: 신실하신 주, 아까 그 음악 목사님이 찬양 부를 때 계속 3개월 동안 울었다는, 지금도 그 찬양 부르면 막 울컥울컥해요? 그 찬양이 왜 울컥할까요?
1: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를 버리지 않고 저는 이렇게 냉담했는데도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우리 고은사님의 목소리로 오신실하신 줄 앞부분만 들으면서 우리 마칠게요.
1: 아니요, 저안 할래요.
0: 왜요?
1: 옆에
0: 울것 같아서?
1: 사람들도 있어요.
0: 저랑 같이 시작. 오.

0: 고은사님, 이게
1: 네.
0: 오신시라 신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1: 번도
0: 나를
1: 나를.
0: 이거네요.
1: 네네.
0: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성가 오신시라 신주가
1: 네네.
0: 두 버전이 있는데
1: 네.
0: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거죠?
1: 네네,
0: 아,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이곡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앞으로
1: 네,
0: 건강하시고
1: 감사합니다.
0: 그 옆에 계신 우리 언니에게도 안부 전해주시고
1: 네.
0: 극동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오신실하신주 두 가지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곡도 이제 오신실하신주고요. 이 복음성가. 그리고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찬송가.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내 아버지여. 이렇게 찬송가 두 가지 버전이에요. 같은 제목인데, 우리 충북 제천에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또 만나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면서 이 곡을 또 인생 찬양으로 또 선택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끼라에 협찬해주시는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동안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패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 전문 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파레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 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자, 시와 그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 새끼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혼, 귀한 영혼. 이번에는 무교라고 그때 문자를 보내서 통한 분인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무교신지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정윤현님.
1: 예,
0: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렵게 통화가 됐네요. 아, 지금 이제 통화 괜찮으시죠? 보니까 이제 작년 4월에 저하고 방송 중에 통화됐잖아요. 그때 무교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1: 무교인데 저희 교회 다녀요.
0: 지금 교회 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그때 바로 다니신 거예요? 그때 저랑 영접 기도도 했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때 식사권 선물도 받으시고요. 수원에 계시는 거 맞죠?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명성교회요.
0: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어떻게 그 교회를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1: 가까워가지고.
0: 가까워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저하고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 주에 갔죠. 와, 그럼 혼자 가셨어요? 수원
1: 혼자.
0: 명성교회를? 예?
1: 혼자.
0: 혼자? 그전엔 교회를 안 다녀봤던 거의 무교였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 한 통화 하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1: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가.
0: 예?
1: 정서적 안정을 얻으려고.
0: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아, 정서 안정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좀 교회를 가보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보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딱 전화 통화가 돼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 4월이면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는데 지금도 잘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그전에 어떤 정서 안정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1: 아니, 없는데 그냥 그거 얻으려고 간 거예요.
0: 얻으려고? 마음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1: 마음 편안해졌어요.
0: 마음 편안해졌어요. 그때 첫 예배 드릴 때 어땠어요?
1: 흥분 좀 감동되는데요.
0: 감동이었어요. 그러면 수원 명성교회 지금 등록도 하셨나요? 등록도 하셨고. 요즘 어떻게 1년 다녀보니신간 교회 다니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1: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거 딱 마음에 드는데요.
0: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얘기 나누는 거. 그때 교회 소개를 부탁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1: 근데 거기 안 다니고 명성교회 다녀요.
0: 아, 군 수원 명성교회로. 교회를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려요. 축계약이라고

0: 있는 꽃바구니 선물
1: 예.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근데 무교라고 하셨을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1: 나가본 적 없어요.
0: 한 번도?
1: 예.
0: 크리스마스 때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때도 안 나가보셨어요?
1: 예.
0: 그랬구나.
1: 요새 갑자기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0: 예.
1: 갔는데요.
0: 예. 혼자 가게 되셨고.
1: 네.
0: 자, 그러면요. 그때 저랑 이제 교회 가겠다.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영접기도 하셨잖아요?
1: 예.
0: 자, 오늘은 이제,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닐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또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저랑 이 시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따라서 기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1: 하나님
0: 감사합니다.
1: 은혜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자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보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1: 네.
0: 이렇게 또 감사 기도도 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 예.
0: 우리 정윤여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지금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셨다든지 해서, 뭐 극동방송에서 들었다든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0: 제목을 얘기 안 하셔도 뭐 가사나 멜로디나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맞춰볼게요.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 네.
0: 왜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혼자 있을 때 외롭잖아요.
0: 예.
1: 근데 이 노래 들으면 저 위안이 된대요.
0: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 들리는 것 같고, 그쵸?
1: 예.
0: 알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탁 선택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사 보면 우리 정윤현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수원 명성교회도 가게 하셨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예, 이곡 전하면서 인사할게요.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예.

한스 밴드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갔네요. 오늘 남은 시간들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라디오 예배로 오겠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직 은혜의 힘으로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힘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미나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과 삶의 격차 줄이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적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드러난 모습보다 이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다루는데요,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언어의 타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말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구약은 정당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일들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 뭘까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자, 이것은 맹세 자체보다 헛된 맹세를 금지하신 겁니다.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핵심은 말의 정직성. 여러분 주님은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의 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머리카락 색깔까지 정하신다. 어디를 향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그 말이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 실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보장하고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법적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양은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운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계약을 깨나 서약을 깨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아니면 신부 누구누구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저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단하고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공적인 약속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갈로치고 별일이 없는 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말을 흐리지 말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응 맞아
그랬다면 내가 알아들은

끝까지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작 모르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해야 믿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내가 한 말을 꼭 믿어줘. 그러면 이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진짜야 꼭꼭 뭐 이러면은. 여러분 신자들끼리 하는 단골 거짓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들어주기가 싫을 때 기도할게.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의 오염이 이 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독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지배하는 체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세상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진실 그러나 대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 때로는 뭐 직업 업종에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짓의 세계 전 영역의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자들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은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뭘까요? 진실됨.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랄 거래요. 다른 당신들만이라도 진실해 주기를 바란다. 거짓에 질식당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데 거짓말 하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 들은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의 모습이 혀의 오염이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언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쌓은 것에서 나온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이 저장됩니다. 인터넷만 저장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남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믿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 믿을만 하다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를 줄여가는 것,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가 많아지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선은 쉽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주제가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부흥에 가슴이 뜨거울 때는 뭐 아프리카로도 가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괜히 내가 이런 썼네, 그러고. 뭐 그냥 땅 끝까지 가겠다고 일어섰던 분들, 지금 안 가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의 간격이 갈수록 커져가요.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말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과 직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업처에서 쓰는 말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공약을 엄청나게 남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약을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죠. 어떤 목사님은 65세 은퇴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셔가지고 65세 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조금 더 할까 주변에도 또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65세 약속 안 했습니다. 할 때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진실한 사람은 달라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꾸밈이 없어요. 말에 꾸밈이 없어.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를 했으면 지키십시오. 더 최상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말에 책임을 지려면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만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수록 말의 위력은 커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한 것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나오는 무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적어도 그 말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이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일 때 주어지는 존재감,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말의 사람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냥 나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선명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내가 직접 본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흘러듣는 얘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대답이나 대화 안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진실성의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위선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이에요. 근데 거짓 선이란 말이죠. 선해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일수록 더 멋있어 보여요. 짝퉁은 싸요. 진품과 짝퉁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짝퉁을 사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해요. 얼마 쓰지도 못해 시계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왜 산지 알게 되죠. 가짜는 진짜와 다르다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위선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소리를 치지만 자신감이 없고 거짓은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에게서 경건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적시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게 됐으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 안에서 이 거짓됨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사야처럼 제단에 불러 우리의 혀를 정결케해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실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요. 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격 자체가 최고의 보증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의 일치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일치. 여러분, 내 말은 신뢰할 만한가?
만약에 점수를

0: 준다면 나는 내 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진실한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괜히 진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십니다. 거짓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선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핵심은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진실이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보다 나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이, 우리는 진리의 그 기초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수를 줄이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구이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좀 부족해도 이 진실함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려지도록 말에 책임을 지는, 말에 진실함을 더하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진실하게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파우가 이 어두운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의 진실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 의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들은 달라 이 다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의 공동체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광역

서울특별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지역번호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B는 탄생을 뜻하는 birth에서 따왔고요. D는 죽음을 뜻하는 death라는 단어에서 따오고 C는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 choice에서 앞글자를 땄다고 합니다. 즉, 삶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그러고 보면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뭐 이런 사소한 고민들도 있고요. 어려운 이 문제를 가족과 논의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일을 할까 말까, 그곳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도 하지요. 학생들도 시험 기간에 아 공부해야 하는데 일단 이 게임을 좀 하고 나서 공부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 가운데 선택하곤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나라의 참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투표에도 꼭 참여해야겠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나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상의 그 선택들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까? 투표는 각자의 소신껏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해야겠죠. 감사를 선택하기에 희주일의 찬양 안혜진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이죠.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투표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사전투표 참여하셔서 미리 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저도 아침에 투표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라 대부분 쉬고 계실 텐데, 그래서 가족끼리 나들이 떠난 가정도 많지요. 그래도 다들 투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이제 한 시간 채안 남았으니까 늦기 전에 꼭이 방송 들으면서 투표소로 가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게 투표소 도착하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요.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6089번님, 같이 걸어가기 이 방송을 위해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6월도 함께할 시간들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말씀, 또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있다 보니 저희 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641번님, 저도 매일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령 PD님 반가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매일 참여해주시고 함께하는 그 정말 동반자 같은 분들이 계시죠. 감사합니다. 5641번님,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034번님, 극동방송 청취하며 늘 활력을 얻고 항상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는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처럼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촘촘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174번님께서 경쾌하고 힘찬 찬양 부탁드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군대를 다녀오면 이 찬양을 다들 안다고 하던데, 실로암, 오랜만에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 이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의 힘찬 찬송가 이어드렸고요. 계속해서 1948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프라미스 키퍼스 영어 찬송으로 함께합니다.

힘차고 또 색다르게 편곡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Promise Keepers와 Maranatha Promise Band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또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면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고 한 번 더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6801번님, 저도 매일 함께하는 극동방송 일어나자마자 켜고 자기 전까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4189번님, 오는 토요일에 저희 아들 결혼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전도사의 사명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와, 아들 전도사님께서 결혼 앞두고 계시군요. 이제 목, 금, 토, 3일 뒤로 다가왔네요. 많이 설레고 떨리고 또 조금은 긴장 가운데 기도하며 보내고 계실 텐데요. 아름답게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 혼인예배 올려드릴 때 또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을 앞둔 분도 계시고요. 또 가정을 이룬 뒤에 13년째 결혼기념일 맞으신 분도 계시네요. 0555번님, 더운 여름입니다. 어제 결혼 13주년 기념일 맞았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100년해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공휴일이라 오랜만에 또 가족들 함께 좋은 시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가정,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가정의 복.

행복한 가정의 찬양, 가정의 복, 이어서 들려드린 영어 찬송가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채소 스윗, 캔디 크리스마스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9507번님께서 기쁘거나 힘들 때나 언제나 극동방송 통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힘을 얻고 있네요. 구주 예수 의지함은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씨앗 배경화면 소개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해서 멋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새겨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지요. 이번 주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어제 금호교회 김충선 목사님께서 이 말씀 전하시면서 호수의 깊이는 가뭄의 때가 돼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죠. 어렵고 힘들고 어떤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 광야 같은 시기에 바로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그때서야 밝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죠. 베드로야 나는 너한테 다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진실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담긴 바로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21장 17절의 주요 구절을 멋진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 캘리그라피 디자인 업체 코람데코에서 작가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셨는데요. 이 배경 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으로 한 주간 설정하면서 주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며 기도하며 지내시면 좋겠지요. 또 주위에 널리 나눠주셔도 말씀을 나누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씨앗 이렇게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제이워십의 찬양 김소중의 피처링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7418번님 사연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보령 아나운서님. 몇 주만이라도 부모님 곁에서 간호하며 곁에서 보살펴드리려고 지금 전주 내려와 있어요. 아마 전주가 친정이신가 봅니다. 두 분 모두 찬양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또 저는 제 다리에 아빠 다리 얹어서 찬양에 맞춰서 다리 안마해드리고 있어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아가 팔 아파 고만하라 하시는데 아빠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니 네가 아빠 딸이라 고맙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하시며 눈물을 닦으십니다. 그 모습에 저까지 눈물이 났어요. 보령PD님 아빠께 꼭 말씀해 주세요. 아빠도 제 아빠로 만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요.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하네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탁드려요 라고 신청하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친정에서 아버지 안마해드리며 부모님과 따뜻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사연을 읽기만 해도 이렇게 제가 뭉클한데 직접 그 말을 들으신 우리 청취자님은 얼마나 감동이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뭐 그저 작은 것을 해드릴 뿐이지만 부모님은 자녀의 그 사랑 표현을 세상 무엇보다 더 크게 받고 기뻐하시죠. 뭐 겉으로 대단하게 표현은 안 하셔도 다들 속으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 역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부모님 좋아하신다는 그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 보내드립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한독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0: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드립니다.
1: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0: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리마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1: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1: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0: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세제를 드립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0: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입니다. 다들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투표했고요. 나름의 인증샷을 혼자 남겼습니다. 뭐 혹시 선거법 같은 거 어기면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투표했다라는 인증샷을 조용히 찍어봤어요. 어떻게 찍었는지는 설명 안 드릴래요. 정치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두세 사람만 있어도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른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건 어쩌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해요. 그래도 나의 의사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너희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조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 정치의 기본이 아닐까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 상해서 다투지 말아요. 꼭이요.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시간, 음악이 꽃피는 시간. 저는 강세영입니다.

첫 곡,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나눴습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한곡한곡 정성으로 골라서 띄워드릴 테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여러분께 열려있죠.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앱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울산 누르시고 음악꽃 사연창에 사연 써주시면,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릴게요.

세 곡의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들으셨고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내 간을 의지하는 예수, 이렇게 역순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 사랑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아, 나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바람직할 것 같아, 옳은 방향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떠올린 말씀들이 있을까 하며 찾아보다가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나눠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절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입장에선 이 나라가 너무 큰일인데 라고 걱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쁘게 내가 바라던 사람이 되면 또 그것대로 또 기도해야 돼요.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지지하는 사람이 되든 되지 않든 이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이 꽃피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요, 예수님도 사랑이라. 성신 받은 자 큰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사랑은 남의 악한 것 기억치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 않고 진리로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오늘의 음악 묵상 송정미 앨범에서 희망가 띄워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오 대한민국이라는 곡도 띄워드렸었죠. 이 송정민 씨의 이오 대한민국과 희망가가 실려 있는 앨범에는 전체적으로 나라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들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꽤 오래된 앨범인데 뭐 예를 들어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절이라든지 그런 때 제가 종종 띄워드리는 곡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 나라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다 싶어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희망과 함께 했어요.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이제 저는 인사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면서 음악이 꽃피는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강세영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의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영과 육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Let's praise Him,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제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 서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시간 찬양해 오를 때마다 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들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풍성히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지키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이미 기록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불을 붙이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 그게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고친 사건이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어나게 했어요. 너무 놀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난 믿겠다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장으로 우리가 숫자를 세면 한 가족이 4명이라고 하면 한 2만 명 되는 건데요,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한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영향력과 부흥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현장에 성전 경비 대장이 많은 경비병들과 유대 땅의 성전 지도자들을 이끌고 갑자기 그 축제와 같은 자리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서 그 예수를 여러 가지 사회 폭동의 주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남은 제자들이 이제는 죽어 없는 그 죽은 예수를 팔아서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니까 더 확산되기 전에 이 문제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고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가 고침받고 그런 상황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고 설교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녁쯤 됐을 거예요. 그들이 체포당할 때 시간이.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성전의 구치소에서 그냥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오늘날 국회처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재판받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여기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형 선고 당한 자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두 사도는 아마도 심정이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착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을 받은 그 자리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트라우마까지 몰려오면서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뒷이야기를 다 알고 저들이 심적으로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다 계산하고 두 사도를 일부러 그 자리에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아마 위축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순응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놓고 승리를 예감하면서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 이미 죽은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며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한 번에 모은 진짜 이유는 뭐고 너희들의 배후는 누구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기 시작해. 자, 신문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쯤 되면 두 사도는 쩔쩔매고 위축이 돼서 말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럽습니다. 위축될 줄 알았던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똑바로 공회원들을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그래,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겁을 주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 너무나 당당한 이 베드로의 기세에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가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들 머릿속에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문맹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막힘없이 설명을 하고 정말 어떤 랍비보다 더한 깊이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에 오히려 공회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평생 지체 장애인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와서 걸어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증언을 쓰기 위해서 지금 두 사도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공회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신문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밖에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자기들끼리 뭔가 결정이 돼서 그랬는지 두 사도를 부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장애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 보니 기적이 일어난 것은 맞는 것 같구나.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적처럼 걷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는 뭐냐? 이러면서 생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번만큼은 봐줄 테니 밖에 나가 두번 다시 예수의 옛자도 언급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진리는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지 않고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당당하게 그들이 석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을 고쳐줬고 그래서 저녁에 그들이 설교하다 말고 끌려가서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하루 종일 신문받고 재판받았어요. 다행히 그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 두 사도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완전히 번아웃 되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방전됐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구치소에서 한 이틀간 고생하다 나오면 뭘 하시겠어요? 어딜 가시겠어요? 일단 두부부터 먹고 목욕탕 가서 샥 샤워하고 일단 좀 자자. 어? 뭐 그게 보통 상식 아닙니까? 그냥 너무 하여튼 억울하게 지금 봉변을 당하고 그렇게 긴박한 시간을 보냈으니 지쳐있는 그들이 좀 집에 가서 쉼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당연한 상식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를 나오자마자 뜻밖의 공간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24절 볼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다 있었던 일을 알렸다. 두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풀려나오자마자 자기들을 위해 밤새도록 걱정하며 기도하고 그 정말 마음 졸였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 안 가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해 줬던 그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주면서 공동체 이 교우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런데 기쁘기도 하지만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이 교인들이 경험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해요. 왜? 이건 두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핍박의 시작일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 두 사도가 사도들도 저렇게 끌려갔지만 머지않아 예수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저 사람들처럼 봉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거기 있는 교인들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두 사도와 교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실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저 산헤드린 공회의 서기관들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사람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29절 볼까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숨겨주세요. 적들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대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저 사람들이 어떤 우리 행위를 하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두려운 상황에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더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혼자 기도하면 두렵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의 예배는 왜 있는가?

걸까요? 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요? 바로 이 대목이에요. 혼자 하면 인간은 두려운 존재가 돼요. 그러나 함께 하면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는 체험을 하게 해요. 조금 전까지 두렵고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당해서 완전히 방전된 그들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시간.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 이후에 더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도들이 언제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타이밍이 됩니까? 만약에 그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들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렸다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좀 쉬어야지. 그리고 자기의 골방으로 자기의 쉼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두렵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수를 부르짖었더니 그들 모두에게 방전된 그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다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이 방전이 되면 우린 거꾸로 행동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락을 끊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피하고 숨어버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분간 사람들 만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걸 버텨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순간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혼자 고립돼 있는데 방전된 영혼이 충전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지금은 힘드니까 나 혼자 내버려둬, 그리고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나마 내 안에 있던 영적 자산이 방전됨을 넘어서 완전히 고갈 상태로 가는 거죠. 나중에는 나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고갈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강가로 나가야 돼요.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을 내밀고 내 이름을 불러서 함께 기도해주는 내 삶의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점점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되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혼자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지만 자꾸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를 찾아가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깊은 바다에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바닷속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생존 절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두 사람이 한조가 되는 버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한테 산소가 떨어지는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빨리 수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잠수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다급해도
옆에 버디에게

다가가서 그의 보조산소기를 먼저 입에 물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의 눈과 내 눈을 천천히 맞추며 같이 올라와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위기가 오고, 우리가 탈진이 오고, 그리고 어느 날뭐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절대로 혼자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때는 더 이를 악물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셔야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면 마시 이와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젊은 사업가가 1990년대 자기의 고국에 이동통신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관료들이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업이 망할지라도 부패와 타협하는 일은 요만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킨 거죠. 그런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대요. 분노한 정부가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방해합니다. 불이익을 주고 매일 밤 전화로 협박하고, 그러다 보니 그의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이 피말리는 고통이 무려 5년이 지속되면서 믿음 좋은 그의 영혼도 방전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부터 매일 저녁 믿음 좋은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모두가 거실 바닥에 삥 둘러앉아가지고 함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절대로 부패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붙들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저녁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은혜가 그 다음날 하루를 딱 살아가도록 채워지더래요.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1998년 짐바브웨 대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통신회사를 세우게 돼요. 그러나 이 마시아와는 통신회사를 세우고 난 뒤에도 절대로 자기가 지키는 신앙에 타협하지 않아요. 단 1원도 뇌물을 건네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그 옛날 경험했던 것처럼 매일 기도하며 그 거대한 부패한 세상과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영적 전쟁을 한 그의 회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세운, 그 어렵게 세운 통신회사는 이제 짐바브웨를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시아는 자기 아내와 함께 자선단체를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에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요. 이 마시야와가 자기의 신앙의 선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충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로 그를 채우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세상의 압박에 이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서 지쳐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언젠가

0: 그때부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언젠가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중심선, 나는 예수가 먼저입니다. 나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중심선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숨거나 혼자 가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을 채우는 자리로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적과 사도들에게 임했던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의 지금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지역번호 031-407-9191, 꿈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

0: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하다고 합니다. 만일 사자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조련사도 위험해지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자가 두려움 없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 대부분은 맛있는 먹이를 주니까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지만 그저 먹이를 위해서 사자가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불 가운데로 뛰어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가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도 없이 고리를 향해 뛰었지만 아직 다친 적이 없다는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불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인데요. 사자가 조련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힘을 더욱더 기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요. 감사한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사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을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은혜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첫 곡은 스티븐 맥페터의 어쿠스틱 워십 세션 중에서 Come Jesus Come,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릴게요.

0: evening, praise.
1: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를 듣고 계십니다.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렸어요. Evening Praise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오벳의 찬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두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한 예배 실황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자유의지 경이 아래를 내려다보니 용 한 마리가 성문 앞에 서 있었다. 자유의지 경은 그에게 대체 누구이며 무슨 일로 어떤 이유로 그처럼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맨소울을 깨웠는지 물었다. 디아볼루스는 양처럼 온순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1: 저명한 맨소울의 주민이시여. 전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섬기라고 왕께 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먼저 제가 저의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녕을 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0: 사이에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결박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맨소울 주민들은 귀를 쫑긋 세웠다.
1: 응?
0: 대체 그게 뭐지?
2: 뭐지?
0: 디아볼루스는 말을 이었다.
3: 여러분의 왕에 대해, 그분의 법에 대해, 또한 여러분에게 직접 관련된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께 한 말이 전부 사실은 아니며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열매 하나 먹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왕이 금한 일을 하더라도 왕이 약속했던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법은 복잡하고 터무니없으며 일말의 관용도 없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내리니 말도 안 됩니다. 생명의 가치와 사과 열매의 가치에는 어마한 차이가 있는데도 샤다이 왕의 법은 사과를 먹으면 생명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게다가 왕의 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어떤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관용을 모르는 무자비한 법입니다. 왕이 법으로 금한 이 열매를 먹으면 여러분에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이 생깁니다. 이 나무의 이름만 봐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에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한 여러분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무지하고 눈먼 채 살아가야 합니까? 왜 지식과 명철을 더 많이 얻으면 안 됩니까? 명성이 드높은 맨소울의 주민들이요.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 이유 없이 억압과 위협에 결박당한 채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분에게 금한 바로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 지혜와 영예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리고 여러분은 신과 같이 될 것입니다. 왕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든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끔찍한 노예의 삶과 결박보다 더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은 억압을 당하며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눈먼 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결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없는 것보다 눈이 있는 것이 낫고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에 갇혀 있는 것보다 자유가 낫지 않습니까? 디아볼루스가 이 말을 하는 동안 티시포네가 성벽에 서 있던 저항 장군에게 활을 쏘았다. 화살은 저항 장군의 머리에 박혀 치명상을 입혔고 결국 저항 장군은 성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 모습에 주민들은 경악했고 디아볼루스는 흡족해했다. 맨소울에서 유일하게 전쟁 경험이 있는 저항 장군의 죽음으로 인해 불쌍한 맨소울 주민들은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디아볼루스가 계획한 결과 그대로였다. 그때 디아볼루스의 대변인인 일포스가 앞으로 나와 주민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4: 오늘 이처럼 저희 주인님에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선한 조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인님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샤다이 왕의 진노를 사게 될 위험이 있는데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신 겁니다. 주인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따로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나무의 이름이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의 허락을 받아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 합니다.
0: 이 말을

하고 일포스는 디아볼루스에게 머리를 깊이 숙였다. 저희 주인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와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는 것이 너무 없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아니신 겁니다. 일포스가 맨솔 주민에게 말하는 동안 순결경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거인의 진영에서 쏜 화살 때문인지 아니면 악한 일포스 노인네의 지독한 입냄새 때문인지 이유는 확실치 않지만 순결경은 서 있던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결국 두 용사, 저항 장군과 순결경이 죽고 말았다. 용사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맨소울에 사는 동안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맨소울에 고결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남은 주민들은 바보들의 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자 일포스 노인네의 조언을 여과 없이 따랐다. 열매를 따서 베어 물었다. 일단 열매를 먹자. 이내 과즙에 취해버렸고 귀의 문과 눈의 문을 모두 열어주고 말았다. 맨솔 주민들은 선한 샤다이 왕과 그의 법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모두 망각한 채 디아볼루스와 그 일당을 성으로 들였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 중 하나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그대를 향한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어쩌다 선택된 게 아니라 이름 하나하나를 아시고 우리의 체질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별것 아닌 것 같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다 해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형상을 다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함께한 Goodness of God,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벳의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그리고 조성은의 십자가의 사랑, 김상진이 부른 너를 선택한다까지 들으셨습니다. 1995번님께서 남편이랑 지난 연휴 마지막 날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갈수록 싸움이 심해지네요. 결혼할 때 들려주었던 널 선택한다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방금 전에 신청하셨던 너를 선택한다 들려드렸습니다.
1: One, two.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터런 웰스의 Hills and Valleys, 그리고 리차드 스몰우드의 The Center of My Joy, 테리 맥앨먼의 Come Holy Spiri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왕 모건이 철강 회사를 사들이기 위해서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강철왕 앤드류 케네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모건이 세계 최대 재벌이 된 날로 기억되지 않고요. 카네기가 세계 최고의 자선가가 된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카네기는 그날로 사업에서 은퇴해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카네기 자신의 펴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이렇게 피력했고요. 바로 이날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워싱턴 카네기 협회를 설립했고요. 미국 전역에 2,500개의 도서관을 지어 헌납했고 카네기 회관, 카네기 공과대학,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 모두 3억 달러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부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을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이 카네기의 정신을 본받아서 배품을 보여준다면 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배품의 삶이 넘쳐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홀리원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희수일의 곁눈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카네기,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일화가 참 많은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그 본인의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뭐 거의 한 60대서인가? 그때 이제 장가를 가요. 그래서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극동방송 60주년 때 2016년 때 카네기 홀에서 나라사랑 파이팅 그 공연을 했었는데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만든 홀입니다. 카네기 공과대학, 교육진흥재단 이외에도 참 많은 것들, 도서관도 지어졌고요. 기증도 했고 사회산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우리 0633님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부자인 채로 죽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난 부자 아니니까 괜찮겠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 안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또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가슴 깊이 들어오네요.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훅 부시는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의 믿음의 정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데이비 쿠의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소진영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청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보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변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잼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정결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 의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

0: 도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다리를 보기 전에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토저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살다 보면 넓고 깊은 강처럼 건너기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함과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죠. 홍해 앞에서 앞길이 막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부르신 곳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가스펠 싱어의 오늘을 살게 하는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오늘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스의 찬양하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바다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팀룩 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켈틱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라 스토리의 블레싱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렌 자이글의 눈을 주님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가 또 죽음 이후의 삶이 생각이 드세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영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서의 삶. 그 천국 소망이 이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낼 힘이 되기도 하지요. 막막한 삶 가운데 희망조차 꿈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구원함의 은혜를 입어서 영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저 천국에서의 삶이 어떨까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게 될 텐데요. 그러고 보면 이 영원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이 지구상에서 짧은 7, 80년, 100년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짧은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걱정과 짐을 지고 살아가지요. 천국에서의 삶, 영원한 삶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죄사함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만 믿으세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요. 우리 북녘의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탈북민 여러분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 정보들 함께 찬양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북녘의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중국과 러시아에서 스마트폰, 이 지능형 손전화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다운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또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챗 아이디도 있습니다. 위챗 친구 추가 FEBCNK. FEBCNK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또 문자 내용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도록 할게요.

0: 남북한 출신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은 세 분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는 영수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에서 온 폭순입니다.
5: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온 정실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0: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극동 아카데미 출신들 가운데 남한 출신의 청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아마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또는 흥미있어할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살펴볼게요.
1: 여러분 주변에 혹시 탈북민이 있으신가요? 또는 탈북민과 함께 대화나 교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같은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장차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먼저 가까워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탈북민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생활해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탈북민분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탈북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입니다. 네.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민 분들을 만나보시거나 교제를 해봤던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탈북민이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 지금 3만 5천 명. 3만 5천 명?
0: 역시 네. 우리 극도 아카데미에 잘 배우신 수료생답습니다.
3: 3만 5천 명.
0: 맞아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근데도 주변에 왠지 많이 좀 못 만날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어떠세요?
3: 맞아요.
2: 일단 먼저 탈북민 분들은 본인의 탈북민이라는 거를 많이 밝히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0: 난 북한 출신이다라는 걸 좀 숨기시는 분들이 많죠.
2: 숨기시는 분들도 많고 고향이 뭐 강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분이 탈북하신 분인가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3: 네. 그렇기도 하고 남한 분들은 또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노력하지 않으면 탈북민 분들이 살고 있는 그 범위까지 좀 들어가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사실은 많지는 않을 거다.
3: 아, 그렇습니다.
0: 네.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탈북민 성도님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4: 네, 맞습니다. 정말 뭔가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말투도 되게 일부러 서울 사람처럼 바꿔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 네.
4: 교회 셀에서 탈북민 한 분이 있었는데 저도 탈북민인 걸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0: 그렇게 좀 숨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저희 한국 교회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조선족들 아니 뭐 탈북하신 분들이 뉴스에 간혹가다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먼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나 있지 않나
0: 맞아요. 네.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공산권 국가에 살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반공사상의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0: 이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우리와는 다를 거다.
3: 그렇죠.
0: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질적이게 느끼는 면이
3: 그렇죠.
0: 우리 그렇죠. 안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2: 네. 맞아요.
3: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배우게 된 그 배움의 기반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이나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생각의 어떤 구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2: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왔더라도 너무나도 다르고 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함께 살아갈 때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다가오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 아마 서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해야 할 노력도 당연히 필요할 텐데요.
3: 네.
0: 오늘 이 세 분 이분들은 이미 탈북민들과 교제와 교류를 많이 해본 분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인천에서 오신 정실님 어떠십니까? 만나본 탈북민.
2: 탈북민분들 제가 본 분들은요. 정말 순수하세요.
3: 맞아요.
4: 네, 맞아요.
2: 정말 순수하시고 이분 뭐 때가 묻지 않는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3: 맞아.
2: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상처도 많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거기까지
3: 맞아요.
2: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한번 이렇게 친해지고 이분들과 어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러면
0: 너무 정이 많죠.
2: 정도 많으시고 또 사람 챙겨주시는
3: 맞아요.
2: 거.
3: 맞아요.
2: 정말 가족이라고 이분들은 아예 생각을 하시면서
3: 맞죠.
2: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잘 챙겨주세요.
0: 오히려 맞아요, 이제 가족들을 두고 왔을 경우가 많기
2: 맞아요.
0: 때문에
2: 네.
0: 여기에서 쉽게 사람에게 또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2: 있어요.
0: 거거든요.
2: 네. 외롭고 하시니까.
0: 네. 순수하고 정말 따뜻한 분이다.
2: 네, 정도 많고.
0: 네, 어떠세요?

0: 이게 확실히 6.15 넘어오신 분들은 좀 식구를 찾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순수하시고 또 마음을 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1: 맞아요.
0: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가족처럼 다가가주면 대부분 이제 마음을 같이 열고 또 솔직한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좀 가족이 좀 빨리 되는
2: 네.
0: 친밀해지는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순수함이 있다
1: 맞아요.
0: 보니까.
2: 근데 이제 우리도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
3: 아, 맞아요.
2: 다가가고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옛날보다 뭔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
1: 없죠.
2: 않으세요? 어떠세요?
1: 맞아요. 탈북민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도
2: 맞아요.
1: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3: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좀더 뭔가를 할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교회가 사실 더 공동체를 좀더 중요시하고 개인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좀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삶을 좀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좀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많은 그런 리더들을 훈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2: 네.
3: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탈북민분들과 교류가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1: 네.
3: 기대가 있습니다. 네.
2: 또 반대로는 아, 그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교회에서 자꾸 그 공동체 활동이나 함께 하려고 연락했는데 그럼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 좀 있지 않으세요?
3: 물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물론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해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 그 마음속에 외로움은 있다.
3: 맞아요.
2: 맞아요.
3: 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런 끈질김이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1: 그리고 탈북민 분들한테 저희 모임에 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그들한테 가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거나
2: 이거 중요하다.
1: 네, 같이 그들이 어떤 생활했던 문화나 이런 것들을
3: 맞아요,
1: 같이
3: 맞아요.
1: 나누는 게
3: 네.
1: 중요한 것 같아요.
3: 맞아, 맞아.
2: 사실은 우리도 좋은 마음에 초대하고
1: 그렇죠. 네.
2: 함께
1: 맞아요,
2: 빨리
1: 맞아요.
2: 어울리게 하고 적응시키려고
1: 네.
2: 하는 건데
1: 네.
2: 그분들이 혹시 부담스러워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세요.
1: 그렇죠.
0: 맞아요.
2: 그분들의
1: 맞아요.
2: 어떤 뭐 생활 또
1: 네.
2: 같이 밥 먹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고
3: 맞죠, 맞죠.
1: 네.
2: 아 이런 게 참 중요하겠다.
1: 네.
2: 시각이 좀 차이거든요.
1: 네.
0: 실제로 탈북민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뭔가 그 우리가 북한에서 배우던 사상 이런 걸 주입하는 거랑 뭔가 너무 다르지 않다. 막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도
2: 좀 비슷하다.
0: 많이 네. 많이 네. 하시잖아요.
2: 부담스러워하시죠.
0: 네. 저는 오해도 확실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일적으로 탈북민 분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그 친밀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2: 네.
0: 끈질김도 끈질김인데 그 사람 대 사람으로 봐야 되는
3: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깊어지면 뭔가 그런 게 좀 걷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그때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가 확실히 나오는.
1: 네.
0: 예.
2: 우리가 인간의 좀 좋지 않은 습성들 가운데 나와 뭔가 다르다. 외모라든지
3: 맞아요,
2: 말투라든지
3: 맞아요.
2: 심지어 출신 지역이 다르면
1: 네.
2: 또는 뭐 요즘에는 학력이라든지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구분짓잖아요.
1: 그렇죠.
2: 나누잖아요.
3: 맞아요.
2: 이거는 하나님의 이 그 가치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역별로 나뉘는 것들 여러분이
1: 네.
2: 혹시 그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1: 네.
3: 맞습니다.
2: 특히
3: 맞습니다.
2: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민들을 만나고 해야지 우리가 복음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1: 그런
3: 네.
1: 맞습니다.라는
3: 네.
2: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네, 예.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 탈북민 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2: 네.
1: 저희 교회는 탈북민 예배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같이 예배드립니다.
2: 맞아요.
1: 남과 북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네.
3: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2: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1: 네.
2: 이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1: 네.
2: 탈북민 분들만 따로
1: 그럼요.
2: 예배 네.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뭐
1: 맞아요.
2: 필요할 수도 있지만
1: 네.
2: 점차 함께하는
1: 네.
2: 그런 훈련이랄까요? 그런 중요해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3: 정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아요.
2: 네.
3: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정말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어찌 보면 다른 자, 나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 조금 나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갔잖아요. 물론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또 탈북민분들을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르다고도 생각하면
2: 그럼요.
3: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3: 왜냐하면 그런 다르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네, 네. 항상 생각을 하자. 네.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는 탈북

0: 탈북민분들, 탈북민 형제 자매들과 먼저 교제를 해보고 함께 생활을 해봤던 극동 아카데미 수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우리와 비슷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탈북민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당부의 한마디씩 하시고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저는 그 사별 없는 그 안경을 확실히 벗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적으로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0: 맞아요, 맞아요.
1: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르고 좀 가치관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좀 피하는데 그걸 벗고 정말 그냥 한 명의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가족이 되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탈북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래야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걸늘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0: 모든
2: 같습니다.
0: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도 적용할 일인 것
2: 아,
0: 같아요.
2: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3: 네, 저도 편견 없이 색안경 끼지 않고 그냥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탈북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누는 정말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네.
2: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너무 무거운 사명감도 여러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0: 그냥 가볍게.
2: 맞아요.
0: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 먹었어?
1: 네, 정말.
0: 야,
2: 맞아,
0: 북한에선
2: 맞아.
0: 어땠어? 이런 거 있었어? 이런 거 먼저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어땠어? 지난 한주잘 지냈어?
2: 맞아요,
1: 네.
2: 맞아요.
0: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서로 분명히 깊은 얘기까지 나눌 수 있게
3: 맞아요.
0: 되거든요.
3: 맞아요.
0: 매주 이렇게 너와 나의 어울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마음도 좀 깊이 품어보시고 주변에 혹시 모를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교회든 또는 옆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탈북민분들을 혹시 만난다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씩 조금씩 한 발씩 다가간다면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의 경험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나중에 남과 북이 하나 됐을 때 큰 문제
2: 맞습니다.
0: 없이
2: 맞습니다.
0: 정말 하나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복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 아멘.
0: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와 나의 어울리 함께해 주신
1: 영수,
2: 복순이,
3: 정실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
3: 너와 나의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한국의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하며 AI 협력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연간 수출 9천억 달러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 속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이 비격돼 폭발하면서 중동 해상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청소년들의 은행 대출 이용이 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소비자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며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해 말2% 초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영향이 컸는데요. 석유류 가격은 24.2% 올라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23.1%와 33.3% 상승했습니다. 국제선 항공료 역시 유류 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33.5%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단체 여행비와 차량 임차료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갈치와 쌀, 달걀 등 주요 식품 가격 상승도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3% 상승해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가 상승 영향이 에너지와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생활 물가 상승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향후 물가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오는 5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인공지능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하는 회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업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성사되는 이번 만남이 한국 AI 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최근 대만에서 열린 GTC 2026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의 본격 생산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만남이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젠슨 황 CEO는 서울에서 GTC 개최 가능성도 언급해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경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수출 9천억 달러 돌파와 세계 수출 5강 진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94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4%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무역 수지 흑자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이미 과거 연간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0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 연구기관은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경쟁이 계속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일본과 홍콩 등을 제치고 세계 수출 5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으로 성장 효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20년 만에 슈퍼 호황을 맞으며 이례적인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

1분기 영업이익률 16.7%를 기록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한화오션은 13.7%, 대한조선은 26.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조선업계 실적 개선의 배경에는 LNG 운반선과 이중연료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등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가 있는데요. 과거 벌크선과 유조선 중심 시장과 달리 현재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사양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 강화로 선박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또한 장기간의 불황을 거치며 생산 효율화와 자동화를 추진해온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조선사들이 물량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선박 전환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의 호황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걸프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라크 움카르스항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중두 차례 폭발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한 차례는 드론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화물선 우현에 발사체가 명중한 뒤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이후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진화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격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선박의 국적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 해상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발생했는데요. 일부 선박들은 이란의 감시를 피해 자동 식별 장치를 끈채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 원유 공급과 해상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으며, 국제 유가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레바논 확전 문제를 둘러싸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군사 행동 확대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인정하면서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협상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엑시오스는 이번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양측 간 가장 긴장감이 높았던 대화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전쟁 확대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도 이어가려는 복잡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렇게 빌린 돈으로 스마트폰 게임 결제를 하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모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빚을 지는 습관을 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은행 이용 확대와 휴대전화 기반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청소년 채무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 세대는 금융거래 내역이 당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은행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역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위험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최근 강과 하천, 산비탈 등 침수와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제방 보수와 배수로 정비, 하천 바닥 정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홍수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책임 간부들이 문책을 받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와 작업 장비는 대부분 공장이나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업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장갑과 식사까지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해 예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부담이 현장에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과거처럼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황해도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분포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에서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 안주와 양덕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8도, 양덕 14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2도, 양덕 20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든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18도, 구성 17도, 강계 1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강계 22도, 신의주와 구성 21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으나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어오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18도, 신계가 17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7도, 사리원 26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고성과 평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어올 전망입니다. 환절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7도, 평강 16도, 해산 1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강 27도, 해산 26도, 고성 2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4도, 웅기 13도, 무산 10도, 낮 최고 기온은 무산 20도, 성진 19도, 웅기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6월 4일 목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올해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분들, 그리고 동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도 소망하면서 오늘의 그 찬양으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나 지금은
1: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세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죽고 다음날 차기 왕위 안기로 결정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결정이 된 순간 주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해요. 주님, 제가 영국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부흥기로 이끌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놀라운 정치 실력에 감명받았다던 외국의 한 사절단이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가까이에 있는 성경을 펴들고 바로 성경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특별한 비결을 찾길 원합니다. 성공하는 법이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법, 자녀 양육을 잘하는 법, 책방에 가면 인기 독서로 그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 목사님께서는 예화를 들려주시면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모든 문제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성경을 피고 이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함께 찬양한 주의 말씀 듣고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아멘의 화답으로 나아가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 위에 집을 짓는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에 이어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사기 14절에 보실 것 같으면은 거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과 짝짓고 살진 않았나. 사사기 14장에 보실 것 같으면은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보고 또 장가를 드립니다. 그 들릴라에게 또 그 브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남편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 들릴라가 얼마나 죽을 지경까지 번뇌하면서 하도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할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에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다 뉘어놓고 그때 머리 일곱 가닥을 잘라서 자기 민족에게 알렸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쳐들어와서 삼손을 잡았는데 삼손은 이미 나실린의 약속으로 삭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일곱 가닥을 베니까 기운이 다 떠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가를 빼고 두 개를 다 뺐어요. 쇠사슬에 감아가지고 돌맷돌을 치게 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삼손이 얼마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브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랐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란 머리를 가지고 힘을 주니까 소년을 하나 불러서 장님이지 여기 이 대고를 뻗튕기고 있는 기둥 둘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리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장님 삼손을 인도합니다. 바른 쪽의 기둥, 왼쪽의 기둥. 삼손이 이르되 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덮어서 삼손의 생전에 죽인 자보다 죽어서

0: 더 죽은 자들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삼손은 20년 동안 사살을 하고 자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아, 참 삼손이 쓸데없이 세상하고 짝을 지어서 살다가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했겠나.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리의 연주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서울 바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 후에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김서연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끝이지 않은 은혜 속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덩어리 속에 숨어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시어 십자가의 보혈이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0: 행복한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의 자녀, 아버지의 딸로 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는 나의 삶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밀려와 주저앉아 있을 때,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와 따뜻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며 십자가의 무게를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새 믿음의 생각과 새 결단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환경과 세상의 달콤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가까이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사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고향 북한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 고백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나와 같은 죄인 위해라는 이 찬양과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한 줄 한 줄과도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양을 한 번 더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이 찬양을 함께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울부짖으며 복음 통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북한의 고향인 김서연 자매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김서연 자매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나와 같은 죄인 위해 함께 하셨는데요. 백여 년 전 평양 땅에 불었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울부짖음이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득 채울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서연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바리톤 김성결 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보혈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농작물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합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들판을 오늘도 쑥쑥 키워주실 하나님께

참 고맙습니다 라고 저도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기도를 마치시고 새벽장을 보러 가는 길에 방송으로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신데요. 더불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모셔드리며 신령과 진정을 담아 감사의 아침 예배 드리십시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4일 목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아침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성령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걸 갖고 이제 그 안에 많은 분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 성도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말이 좀 복잡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해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중성적인 의미로 은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 그리고 걸음이 되기도 하고, 또 신령한 것, 그러면 이 spiritual things라고도 하고, 영적인 것들, spiritual gift,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신령한 삶, 그리고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참 세상에 알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참 빨리 해주실 때도 많이 있고,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적인 정과 또 인간적인 교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령한 것이라고 하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신령한 역사와 신령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이왕 한번 이 땅에 사는 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려면 주님을 향한 기대, 믿음을 갖고 주님 더 역사해달라고,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게 해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많이 드리고 또 많이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희가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 신령한 체험 자체에 매몰이 돼서 바른 체험을 추구하지 않고 무조건 신령하다, 무조건 특별하다 하면 그냥 막 몰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도 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어떻게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우상은 말을 못하는, 그죠?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그랬죠. 덩어리 우상입니다. 죽어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끌려다닐 수 있냐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더라도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이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 황홀경, 신비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체험을 하는데 뭐 하다못해 성령이 아닌 이 귀신이 끌고 가는 체험들이 있죠. 귀신이 귀에다가 속닥거리면 그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성령의 체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체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체험을 우상을 섬길 때도 하면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우상을 섬기다가 경험했던 기쁨과 막 우상을 섬기면서 종교제의에 참석했는데 팔딱팔딱 뛰든지, 이게 성령 체험은 아니라는 거죠. 황홀하다고 성령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는 이상한 기독교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이상한 체험도 무조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체험하면서 몰고 가면 성도들이 무지하게 헷갈리죠. 특별히 우리나라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신령한 체험에 혹해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사도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사도가

없다고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사람들한테 사도의 계승을 받아야 된다고 임파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러뜨리고 금가루 뿌리고 뭐 이상한 현상들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현상은 하나도 없죠. 이상하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3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신명기 21장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저주받고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이하게도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이 대부분 가르치는 내용 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과목이 나와요. 신천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느냐?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 뜻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단들은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어야 됐는데 억울하게 달려 죽으셔서 그 뜻을 다 못 이뤘다. 이 말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마지막 때 이루실 분이 와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이다. 이런 논리로 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3절에 성령운동, 신령한 역사의 결론은 뭐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성령운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님으로 높이는 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운동을 하는데 사람에게 집중이 됩니다. 막 그 사람이 딱 만지면 무조건 다 쓰러져요. 나도 쓰러지려고 막 앞에 와서 이러면 예수님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쓰러진 얘기만 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는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쓰러질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령께서 임재할 때가 되면요. 그분의 임재 앞에 앞으로 꼬꾸라지죠. 왜 자꾸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는지. 벌렁벌렁 넘어지는 것도 성경에 벌렁벌렁 넘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고요. 엘리야도 주님의 임재 앞에 앞으로 엎드려졌고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꼬꾸라지고 엎드려지죠. 근데 귀신은 뒤로 자꾸 잡아뜨려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쓰러지려고 애를 써도 안 쓰러집니다. 은혜입니다. 안 쓰러지는 게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게 건강한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자, 예수가 주님. 성령운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죠. 여기 특별히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이 퀴리오스, 예수는 주다라는 게 초대교회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에서 왔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아돈에서 왔는데 주님이란 뜻이죠. 근데 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 복수형이거든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주.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주는 누구를 가리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친히 입에 담기 어려워서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의 결론은 예수께서 주님이시다.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성령 운동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 은혜로 살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엉뚱한 성령 운동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시대에는 사도들의 계시가 필요하다.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막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꾸 막 이 앞에 지도자가 자기가 꿈꾼 거, 자기가 환상 본 거, 자기가 음성 들은 거. 아니 그게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절대적인 것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틀리는데 결국 성경 얘기보다는 자기 계시받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령 운동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찬양으로도 이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여기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한 성령께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자,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이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말. 여기서 디아코니아, 디콘이 나온 거죠. 영어로. 디콘은 집사를 가리키는 영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직분이에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결국 주는 같으며 모든 다른 다양한 직분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말 이게 에네르게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네르게마는 에너지입니다. 에네르기야. 역동적인 힘. 이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나타내 주셔야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 카리스마타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게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뭐냐? 은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하여간 시끄러웠습니다. 내가 은사 5개 받았는데 너는 3개밖에 없냐? 막 우월하고 도토리를 기재게 하고요. 야,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아. 너는 그거밖에 못 받았잖아. 그럼 찌그러져 있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은혜를 다양하게 교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자기 자랑이냐 트로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 순서들이 쭉 나오는데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쫙 연결하며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알려주는 이게 지식의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뛰어넘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죠. 이게 뭐냐? 믿음의 은사.

0: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해방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자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건 미래일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미혹하는 교묘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다른 영으로부터 왔는지 요거를 분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신다. 자, 여러분 여기 은사의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은사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은사죠. 말씀의 은사. 이게 제일 앞에 나왔어요. 제일 뒤에 나오는 건 방언과 방언 통역. 우리는 성령의 은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방언과 방언 통역. 제일 나중에 떠오르는 게 지혜와 지식. 근데 여기서는 은사를 뭘 제일 먼저 앞세웠느냐?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앞세웠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알고 그 기초 위에 다양한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맨 뒤에 방언 때문에 아이가 시끄러웠어요. 방언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데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한 분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은사는 이 몸된 교회를 유익하도록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사용하면서 막 그 사람이 슈퍼스타이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도록, 각 성도를 유익하도록 세워주시는 거니까 그분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그러니까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막 30일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능력을 주셨다. 아, 그 능력 자랑.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30일 굶어가며 기도하는 게 내 공로가 된다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방언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요, 조용히 기도하다 방언 받는 분도 많이 계세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이걸 내 능력으로 막 획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은사를 구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건 감사함으로 받는 거지 내 능력과 자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체험과 은사를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받고 풍성하게 써야지 내 자랑과 교만과 도토리 기재기로 막 정죄하고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 은사가 뛰어나다, 네 은사는 못하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신령한 것들이 교회에는 있는데 은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은사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신령한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이 중심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은사는 분명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직분 또한 하나님이 성도에게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모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직분, 모양과 무게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이거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귀한 은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누가 될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끼리 받은 은사를 비교하며 자칫 교만의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자기 은사로 죄를 짓는 도구를 삼는 것일 뿐임을 오늘도 마음 깊이 유념해야 할 우리입니다. 묵상과 함께 성찰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받은 우리이지만 그 은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예수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과 감사로 거룩한 하루 보내십시오. 6월 4일 목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가짐과 실천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므로 기존의 죄악된 습성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됩니다. 나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삶의 변화이지요. 그 믿음의 여정에는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와 넘어짐, 깨어짐의 아픔도 무수히 있게 마련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배워나가겠지요.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생의 낭떠러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허우적거리기도 하겠지요. 그럼에도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깨어지면 상처가 아무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순간순간 우리의 생애를 돌보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의지하면서 더욱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지요.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감사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그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만물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지요. 세상이 혼탁해 보이고 삶이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기쁨의 길이자 감사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겠지요. 이 땅은 바로 나의 인생길입니다. 내 삶과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15장, 새 찬송가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60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두 곡의 찬송 이어서 듣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하여도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인생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환란을 만나거나 절망의 순간에 좌절하고 말지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은 가장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믿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눈길이 하나님을 향해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33장, 새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이 찬송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요. 평안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돼 나오기에 늘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 또한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의 삶이 아름답게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려면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요. 그래서 누군가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입에서 술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에 예수님을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기쁘고 등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카펠라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호적.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이름이 바뀐 호적은 가족 구성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새로운 자녀가 가족으로 태어나면 출생등록을,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기록 역시 이 호적에 모두 남습니다. 부모가 호적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제대로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호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호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이 오직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새 이름이 약속의 징표인 흰 돌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나라의 호적에 등록되기에 합당한지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잘못된 종교생활로 하늘나라의 무호적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하고 낮이나 밤이나 늘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며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게 하소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로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가다시 코러스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테너 박인수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영국의 성자라 불리는 윌리엄 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묵묵히 손을 내미는 낮아짐의 신비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를 덮어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양보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안에 가득 찼던 나를 비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이 진정한 평화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체력과 달란트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 외롭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것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들, 생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하고 편한 나의 가치관과 습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며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자연이 세상 영광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면 자연이 세상 향락을 따라가게 되죠. 세상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란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가슴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는지, 내 얼굴에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여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첫째,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라고 해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앞뒤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협공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그런데 요압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군대를 나눕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 요압은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자신은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남은 백성은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합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주도 면밀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요압이 아비새에게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해요. 이것이 공동체의 전쟁이에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 돕고 내가 힘들 때 형제가 와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 잘 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돕는 것이 믿음입니다.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해요. 요압은 싸움의 명분을 분명히 압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아람 용병들과 달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싸웁니다. 명분이 있는 싸움과 돈에 팔린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싸움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기분과 인정 욕구를 위한 싸움이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가정의 구원,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이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작전을 세우고 서로 돕고 담대히 나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라고 해요. 싸워보기도 전에 도망한 그들입니다. 왜죠? 그들은 돈 받고 온 용병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과 돈만 받고 싸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14절에 보니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성읍으로 도망합니다. 용병이 도망하니 전의를 상실한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 없는 연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떤 영적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내 싸움의 명분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입니까? 힘든 지체를 돕고 나도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싸우고 있습니까?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을 하려면 둘째, 끝까지 싸우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15절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라고 해요. 한번 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람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그래요. 한번 시험에 이기고 한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뜨리지 못하면 다시 모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늘 반복됩니다. 16절에 보니 하다데셀이 강 건너편 아람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 헬람에 이르고 군사령관 소박으로 하여금 그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더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의 죄성도 그래요. 한번 꺾인 것 같아도 자존심과 혈기와 음란과 열등감은 다시 모여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령관 소박까지 죽입니다. 세상은 숫자와 힘과 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싸움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라고 해요. 패배한 아람 연합군들은 결국 다윗과 화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견고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길로 행할 때 원수의 연합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도 도와야 할 나라가 있고 끊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내 안에 암몬과 화친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사탄과 협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승리는 다윗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뒤에 공동체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우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안에서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하는 죄와 유혹은 무엇인가요? 반복되는 영적 전쟁으로 지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끊어야 할 암몬과 화친하려 하지는 않나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자기 안의 대적과 전쟁 중이라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를 때리는 오빠와 그 폭력을 방치하시는 부모님은 제게 버리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며 전도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병 낫는 일 외에는 아무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받은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 가족이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음을 깨닫고 제 맘대로 죄지으며 산 것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한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되어 기뻤고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도 알게 되었지요. 이후 하나님은 이기적인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어요.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효자

0: 줄이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세 자녀를 세상에 엄선된 용병으로 키우고 싶은 야망과 전쟁하고 있어요. 주일 아침마다 상전 노릇을 하는 아이들에게 혈기 부리고 싶을 때면 남편이 애들도 예배 데려가야지 라며 마음을 고쳐먹게 도와줍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진치는 아람과 암몬을 물리쳐 주시길 주께 기도해요. 믿음의 공동체와 화친하는 자녀로 키우고자 날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할게요. 저의 적용은 교회를 떠난 언니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으며 예배에 초청할 타이밍을 찾겠습니다. 주일 아침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모닝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압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욕심을 위한 싸움은 결국 지치고 무너지지만 공동체와 가정의 구원, 하나님의 성읍을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미움과 열등감, 혈기와 욕심이 계속 재집결하며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내 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탄은 반복해서 공격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혼자 싸우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담대히 싸우시길 바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암몬과 아람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재집결하는 죄성을 깨닫습니다. 자존심과 혈기, 욕심과 열등감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함께 버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영적 전쟁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내 기분과 자존심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담대히 싸우고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9-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20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본문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딱 됩니다. 1절과 2절은 변론하라. 3절부터 5절은 기억하라.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응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한번 1절의 말씀을 읽고 변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변론하라고 하세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소환해서 도대체 너의 행위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했어요. 단순히 그냥 백성들만 소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들을 볼 때 우뚝 서 있는 산을 증인으로 또 하나님은 소환하셨어요. 오늘 우리 울산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지산을 소환하고 신불산을 불러낸 거예요. 왜요? 이 산들은 여기서 오랫동안 이 울산에 터를 잡고 있었잖아요. 아마 수백 년, 뭐 수천 년일 수도 있겠죠. 그 산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어디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지켜봤던 이 산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러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산들이었어요. 우리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0: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1: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0: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면 복을 얻고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어기고 거슬르고 저항하고 네 맘대로 살면 너희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들을 한 번 더 이들이 마음에 새기고자 하나님은 산에서 이것들을 선포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이들이 삶을 변론해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산을 증인으로 소환하셔서 이들이 산 앞에서 거짓이 없이 너희의 삶을 돌이켜보고 내 앞에서 너희가 해야 할 말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산 앞에서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본 증인 앞에서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힌 적이 혹시 있었니?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자꾸 좋아해 왔어요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죄송하지만 미가서의 앞부분들을 볼 때 참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들은 욕심을 과도하게 부렸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땅의 경계를 넘어가서 이웃의 재산을 쉽게 빼앗았어요 약자인 고아와 가부를 살피기는커녕 이들을 오히려 더 수탈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나갔고 힘과 권력을 갖자 왕들과 왕족들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재판에도 로비를 했고 돈을 뿌렸고 재판관들의 재판이 자기를 위해 굽도록 힘을 행사하고 실력을 행사하며 삶을 살아왔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법정에 소환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혹시 잘못한 게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을 어겼거나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게 도대체 뭐지? 내가 너희들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었니?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적이 있었냔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말씀과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왜 세상의 마음은 다 빼앗기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지?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되돌아보아도 참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불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유욕을 따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에 대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내 이익을 따라 내가 인정받는 내 명예로운 길로 내 승리와 성공의 길로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에게 서운하게 한 게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언제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증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셨나를 보여주는 네 가지의 증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증거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0: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해야 합니까? 첫째, 이스라엘이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400년 이상 노예살이를 하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힘든 노예 생활의 노동 속에서 한숨과 탄식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의 노예 종살이로부터 구해내셨어요. 그런데 그냥 뿅 하고 구해내지 않고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속량받았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값을 주고 자유롭게 풀어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행위를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 똑같고 비슷해요. 뭡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값을 내고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너는 속량받았다는 거 잊지 않고 살아야 해. 하나님은 첫 번째 이거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속량에 그치지 않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줬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속량해 놓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왕들, 때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 이런 리더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구약에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예. 일부에는 누가 예수님이요? 딱 그래가지고 제가 칭찬해드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속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이해하게 하시는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의 사건도 기억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1: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0: 모압 왕 발락이 꾀한 일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이 사건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성경 3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아주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많은 이방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하다고 소문나 있는 점술가였고 선지자로 불려지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 발락이라는 왕은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을 내가 축복했기 때문에 네가 저주하러 가는 거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그렇다고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 고관 대작들을 보내어서 백지 수표를 건넵니다. 발람아, 와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줄 거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만 좀 해줘,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재물에 탐이 났던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릅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가게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래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딱 일어났는데 발람의 마음이 바뀌었든지 뭐가 바뀌었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귀 앞에 하나님께서 칼을 든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희한하게 이 나귀의 눈에는 그 천사가 보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귀가 가라는 길로 안 가고 자꾸 그 천사를 피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밭으로 가고, 밭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발람은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꾸 막 채찍으로 때렸어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칼을 든 천사를 본 나귀는 절대로 이 천사를 통과해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0: 채찍으로 때리지, 앞에는 누가 막고 있지. 낙이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벽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낙이가 막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낙이 뒤에 올라타고 있는 발라함의 다리 한쪽이 벽과 낙이 사이에 찡겨가지고 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화가 나서 채찍과 몽둥이로 막 낙이를 막 더 때리기 시작했어요. 낙이가 나름대로 막 갈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 천사가 낙이의 정면에 딱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낙이가 너무 놀라서 아이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자 이 발라함은 더 화가 났습니다. 지팡이를 꺼내들여서 낙이를 막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낙이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말했습니까? 왜 때려? 라고 사람을 말을 내뱉었어요. 왜 때려? 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낙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너 태워오면서 네 말 안 들은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없었잖아. 왜 자꾸 때리는 거야? 나도 이유가 있다고. 낙이가 갑자기 막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선지자의 눈이 밝아져서 칼을 든 천사를 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너 가서 딴짓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만 말해.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모아방 앞에 가서 계속해서 저주하라는 모아방 옆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쏟아놓다 끝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뭘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자도 보내주셨어요. 헛길로 가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계략과 책략들도 다 너희를 위한 축복으로 내가 바꾸어 주어서 너희에게 선언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세상의 축복이 될 거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정말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래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네 번째로 시딤과 길갈도 기억해라 이 이야기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강물이 범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길들을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강물을 말리셔서 맨 땅을 걸어가게 하셨고, 길갈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할례를 받고 적진 앞에서 피 흘리면서 무기력하게 누워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칼과 창과 방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웠던 역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백 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이렇게 증언하시면서 이스라엘아 기억해. 내가 너희를 정말 섭섭하게 한 적이 있어? 언약을, 약속을 어긴 적이 있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내 스스로를 언약에 묶어서 너희의 약속에 신실할 수밖에 없고 충실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사랑하겠다 맹세했으니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나를 언약에 묶어왔고 이렇게 신실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6장 5절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5절 하반부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한번 기억해 본다면 내가 얼마나 언약에 충실하게 의롭게 행해 왔는지를 너희는 다 알게 될걸.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정말 순종해서 살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게요 라고 여러분 대답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칭찬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대답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뭐 갖다 드리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마음에 안 드셨고 제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공의롭게 행해 오셨지만 나는 삶을 참 하나님 원하는 수준대로 진짜 못 살아온 것도 알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뭐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분 좋아지실까요? 화를 푸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앞뒤 맥락을 딱 대놓고 읽으면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나 앞뒤 맥락과 함께 읽으면 이 말씀은 정말 처절한 변명이고 엉터리 같은 반문이며 형편없는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1: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0: 여러분 이 말씀은 띄어놓고 읽으면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랑했고 참 너무 말씀이 멋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렇게 아름답지. 저도 많이 묵상했던 말씀 맞아요. 그러나 앞뒤 맥락을 놓고 함께 읽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이스라엘의 그 저의는 여전히 얄팍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진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 절대 파악하지 못한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정의는 사법적인 정의이면서 사회적인 정의라는 측면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충실한 공의라는 체데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법적이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수반한 미슈파트라는 정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이 공동체에 원하는 질서와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적인 정의 말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펴야 할 그 정의 말하고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해야 할 정의를 말하고요. 뭔가 판결을 할 때 속이지 않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이권을 나눠받는 사람이라고 굽게 하는 판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속여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 그것도 다 안 돼요. 구약은 끊임없이 이 부정직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분을 내시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정의 기대해야 해요. 정말 약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 더 나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가? 과부와 고아가 정말 살만한 세상인가? 우리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꿈꿔볼 만한 세상 우리가 더불어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주제는 이 정의에 부합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정의라면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헷세드를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세드는 뭡니까? 언약적 사랑, 언약적 충실함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설명을 종지부를 찍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헤세드는 원래 1번의 뜻은 언약적 충실함이고 신실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와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관계 안에 자기 스스로를 예속시키십니다. 묶으세요. 우리를 사랑하겠다 결심하셔서 언약관계 안에 하나님 스스로를 묶어두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헤세드를 언약적 신실함 또는 언약적 사랑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을 사랑하는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날 때부터 의인이었던 사람 없고요.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난 사람도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그 영광을 짓밟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깨닫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전히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 내가 왕인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일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저는 여러분 밤 11시 40분에 맥도날드에서 빅맥버거를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좋아해서 먹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면서 제가 맥도날드에 제 몸을 바쳤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어제 저희 둘째가 11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아이인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전화에도 안 받고 카톡에

0: 답이 없고 도대체 왜 늦게 들어오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제가 막 화가 나서요. 아내에게 연락을 해보라 그러고 11시 한 10분부터 사택 1층에서 차를 마시면서 계속 우리 아들을 기다렸어요. 화가 막 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 자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11시 10분, 20분을 넘어가는데 아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이 감히 나타나지도 않아?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화가 나면 뭐 합니까? 우리 실력 행사를 하잖아요. 막 실력 행사를 어떤 걸 할까를 막 이제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래, 일단은 핸드폰을 뺏자. 내가 사준 거니까. 그래? 그리고 컴퓨터를 자르는 거야. 저것도 내가 사준 거지. 아빠를 무시하면 아빠가 주는 모든 혜택을 박탈당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그 아들을 설득해야겠어. 화를 낼까? 아니면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더 기분 나쁘겠지? 막 온갖 이야기들을 막 이제 머릿속에 막 굴렸어요. 굴리다가 마지막에, 아, 그래도 사랑해줘야 하는데. 나를 무시해도 사랑해줘야 하는데. 이 아이가 아직은 어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해줘야 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탁 나타났을 때 제가 물었어요. 아들아, 맥도날드 갈까? 이랬어요. 그냥, 어, 아빠!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래서 저 12시에 햄버거 먹고 잠 늦게 자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이런 거예요. 어제 빅맥버거를 제가 한 11시 45분경에 물었고 12시에 이제 콜라와 감튀를 섭취했기 때문에 제가 소화시키고 새벽 1시 가까이 돼서 자느라 제가 주일 앞에서 참 너무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희생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꼭 말씀드리고 제 아내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긍휼과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지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순종해야 되는 평화의 사람들이지 기회만 되면 상대방 약점 잡아서 그 사람 죽이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오직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태도 말씀하셨어요? 겸손히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겸손하라는 것은 입 열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을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이에요. 여기서의 겸손하라는 단어는 두 번째 2차의 의미로 신중하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후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곁에 서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본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이고 그 선택을 지지 않으면 악하거나 멍청하거나 무지한 거거나 알아야 할 거 몰라서 그렇게 한다 조롱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세요. 최후의 심판주는 하나님이실 것이니 그 앞에서 우리를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주 앞에서 겸손하게 이 땅의 정의와 인애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성도와 교회의 삶의 태도예요.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태화교회 김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993-3000번, 052-993-3000번 태화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구세군 포항교회 김규한 사관님입니다.
1: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쁨의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성도의 삶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한 유월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격변의 시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 희망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능력의 주님, 위기의 대한민국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이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던 여러 후보님들 애쓰셨고요. 결과를 통해 누군가는 지금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있고 또 누군가는 깊은 아쉬움과 탄식을 내뱉으며 또 앞날을 도모할 텐데요. 아직도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던 지금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선거가 끝난 일반적인 예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여전히 분주하고 혼란스럽죠.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돌아서야 했고 참정권이 훼손되었다는 사상 초유의 뉴스가 전해지면서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할 선거가 한순간에 소란과 혼돈의 얼룩으로 뒤덮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관위를 향한 분노와 허탈함이 가득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찌 보면 그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가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완벽한 법과 제도, 특별히 이런 선거 시스템마저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의 손을 거치기에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참 뼈아프게 목도하는 것 같아요. 선거 결과에 따라 세상의 지도자는 바뀌고 지역의 정책은 뒤집히고 또 혼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아침 혼란 속에서도 또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의 실수가 세상을 온통 뒤흔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무질서와 소란 위에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진짜 소망은 투표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겠죠.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당선된 이들은 겸손히 이 땅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실망한 이들의 마음엔 위로가 있고 또 이 나라가 우리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 호가 있었어요.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천 명의 천재 과학자가 매달린 인류 과학 문명의 결정체 챌린저 호. 그런데요,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산산 조각이나 폭발을 합니다. 난리가 난 거죠. 원인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지름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은 고무 링 하나가 추운 날씨에 굳어버렸기 때문이래요. 아주 작고 사소한 부품 하나가 세심하게 점검하지 않은 소홀함이 우주선 전체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스웨덴의 한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편자가 떨어졌고, 말편자가 없어서 말이 쓰러졌으며, 말이 쓰러져서 장수가 죽었고, 장수가 죽어서 전쟁에 패해 결국 나라가 망했다. 이번 선관위의 이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어찌 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거

거대한 우주선의 발생은 이 고무링의 결함과 같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설마 투표용지가 모자라겠어? 조금 뭐 50%만 찍어도 덜 찍어도 지장 없겠지라고 했던 그 안일한 계산과 작은 태만이 결국 국민의 참정권 박탈이란 헌법적인 가치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죠. 참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정교한 시스템을 우리 자신이 또 만든다 할지라도 어찌 보면 불완전한 인간의 손을 거치기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뼈아프게 목도하는 아침입니다. 참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도 문자 보내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되신 분들은 또 정말 그 공약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지역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꼭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죠.

박용희 권사님의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고요. 6965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담고 싶어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642님도 오프닝 멘트 공유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임재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찬양 함께하면서 공유하고요. 잠시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보시죠.

합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여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오른 왕중주의 디테일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며 가정과 사회는 작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테일의 힘은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사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디테일이라는 것입니다. 디테일이란 말 그대로 작고 사소한 요소를 말합니다. 어느 중국 식당은 수저의 위치, 물컵의 투명도, 메뉴판 디자인까지 세밀하게 신경 쓴 결과 미쉐린 가이드에 올랐습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투자 미팅 전 의자의 간격과 조명의 밝기까지 점검해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제품 외관뿐 아니라 내부 회로 배치까지 정갈하고 아름답게 설계하도록 했고 이는 애플의 차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브랜드 매장은 계산 후 쇼핑백을 양손으로 정중히 건네는 서비스로 고급 이미지를 형성했고 반면 같은 가격대의 다른 매장은 상품을 비닐에 대충 포장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내렸습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고무패킹 하나의 결함을 방치해 큰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대충은 대실패의 다른 이름입니다.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건 결국 작은 점들의 연속입니다. 디테일은 결과를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작은 일에 신실합니다. 디테일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업무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고객이 감동받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정성과 배려 때문입니다. 복장, 약속 시간, 말투, 응대 방식, 문장의 어조, 이메일의 글꼴, 마침표 하나도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디테일에 신실한 사람이 결국 신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별을 세실 뿐 아니라 그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도 치수 하나, 나무 종류 하나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그에게 맞는 치유를 하시며 디테일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병든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가정 또한 작은 디테일들이 만들어가는 사랑의 기록입니다. 과학은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사랑은 여전히 손으로 짓습니다. 가정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닌 작고 다정한 것으로 유지됩니다. 다녀와서 고생했어 그 평범한 인사 성경을 필사하는 정성만큼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정성, 힘내요 라고 적어놓은 작은 메모, 생일도 아닌데 건네는 깜짝 선물, 같이 하는 설거지. 가정은 큰 소리보다 속삭이며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큰 말보다 가슴에 와닿는 따뜻한 디테일로 지켜가는 천국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디테일의 힘. 아, 오늘 이 디테일의 힘이 왜 중요한지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게 되는 그런 아침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디테일, 작은 것이 큰 것을 결정한다.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의 하나님이시다. 별도 세신다.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신다. 모세

제가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세밀하게 주님께서 계획표와 그 지침을 인도해 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도 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 또 이 사랑의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내 마음 표현 안 해도 다 알겠지?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안 하시는 순간 그분은 모릅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께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고백해 주십시오. 아이 뭐 하나님, 내가 주님 좋아하는 거 다 아시겠지? 뭐 표현 안 해도 다 아시겠지? 찬양 뭐 듣기만 해도 다 아시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찬양을 큰 목소리로 불러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일심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인문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함께해 주십시오. 인문학 문자 주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 덴탈 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치아,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맑은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망에서 연어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프닝을 저는 전날 좀 쓰는데요. 오늘 오프닝을 완성했던 시간이 정확히 7시였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들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벽한 시스템, 또 완벽한 이 상황들, 참 어찌 보면 어제 투표지의 부족으로 일어났던 이 모든 이 상황들이 쭉 보면서 아,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46편 3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지혜를 얻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거가 여러분 끝났습니다. 당선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뽑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뽑았어요. 또 우리가 뽑지 않은 분들도 당선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시스템 제도 안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당선된 분들이 겸손하게 우리 지역을 또 각자에 맡겨진 그 모든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성도의 의무일 거고요.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장 정교합니다.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전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우리는 우리의 아침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도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게 실수하잖아요. 우리 불완전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눈부신 내일을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요한 목사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고운 말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그리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는 말을 곱게 해서 오는 말까지 고우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죠.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완악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었어요. 또 은혜를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두 번이나 용서해 줄 정도로 다윗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왔던 다윗의 결과가 뭐냐? 이 시편 17편에서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걸어왔어요. 은혜를 베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다윗을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다.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나를 노리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원수들의 공격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고 나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내 주위에는 나를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죠. 그런데요, 왼뺨을 돌려댔더니 아예 뒤통수까지 때리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둘러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에서 자기를 향한 비방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돈에 탐심이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비난이 들려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헌금을 빌미로 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오해까지 사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 전했거든요. 믿음으로 살면 억울한 일이 없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면 그 상대방도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를 받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선을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는다 그러죠?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 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선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은혜의 사람이라고 해도 왜 억울함이 없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 순간 용서했습니다. 매 순간 사람들을 품어주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이런 나쁜 인간들의 공격인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17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당한 이 고통 그대로 다는 못 돌려주더라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 너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 그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시편 17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만 해도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에 그의 얼굴은 악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렇게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는다. 그리고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욕하리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깰 때마다 그 다윗의 얼굴이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연희 작가가 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0: 말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그 얼굴은 점점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때로 억울함에, 답답함에, 잠못 드는 불면의 밤을 지낼 때에 우리가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면 아침에 깰 때에는 좀더 주님을 닮아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52-237-1004번 열린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해오름 3길에 위치한 울산 중부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울산 극동방송 남현용 지사장을 강사로 모시며 6월 7일 주일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지역번호 052-292-6331번 울산 중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전하동에 위치한 큰빛교회에서 시설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55세 이상의 성도님 중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며 대학교 자녀 학자금 최대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학예 휴가비 등 복지가 제공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359-6001번, 지역번호 052-235-6001번 큰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울산 제1교회, 저녁 7시에는 대흥교회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국을 끓일 때 빠지면 안 되는 재료는 마늘이라고 합니다. 반찬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젓갈류라고 하고요. 밥을 지을 때 중요한 건 물의 양이죠. 마늘과 젓갈과 물, 이 재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음식이 완성되고 나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정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와 헌신, 배려와 섬김, 사랑과 희생. 그러나 이것들은 깊이 스며들어서 성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게 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음식 맛은 고명이 아닌 재료가 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한 수고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묵묵히 감당했던 일들을 아무도 몰라줘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고명이 아니라 재료구나 라고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0: 하루 한 곡 찬송가를 읽다. 오감 찬송가. 자,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를 음악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오감 찬송가 함께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오센 워십팀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센 워십 오늘도 함께하는데요. 오늘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멋진 음성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시는 분이시죠. 강세영 PD님 오늘 함께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늘 같은 여자 강세영입니다.
0: 마늘 같은 여자 없어서는 안 돼. 네, 그런 존재 아,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그리고 강동구의 교회 곽충민 목사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2: 네,
0: 목사님
2: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뭐 하나 하시죠?
2: 네. 그 저 마늘 같은 네, 여자.
0: 마늘 같은 여자 그리고 또 젓갈 같은 남자?
2: 네. 고명 같은 남자.
0: 고명 같은
2: 늘
0: 남자.
2: 당황스러운 남자. 늘 당황스러운 남자.
0: 왜 항상 당황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수혜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0: 왜요?
3: 제 거를 뺏길까 봐요. 아. 젓갈 같은 여자분도 있고 오늘 제가 그거 하려고 딱 잡고 있었는데
0: 네.
3: 목사님이 유리하게 넘어가 주셔가지고 아. 전 젓갈 담당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구수하네요 오늘. 그리고 우리 반주의 전송은 선생님까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떤 네. 한 주를 보내셨나요?
2: 저는 한 주간 늘 이 방송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한 주였는데요. 늘 오면 우리 김하은 PD님 이불 같은 목소리
0: 이불 같은
2: 그리고 또 강세영 PD님의 선풍기 같은 목소리
3: 아, 뭐,
2: 따뜻함과 뭐, 시원함이 네. 공존하는 거죠.
1: 아멘. 아, 네.
0: 좋다.
2: 요즘 같은 날씨에 네. 너무 이불도 좋네요. 필요하고 선풍기도
3: 그렇죠.
2: 필요하고
3: 선풍기 끼고 살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늘 오면 또 컨디션 회복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0: 아~
2: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너무 좋네요. 네,
2: 교수님 이야기 다음에 꼭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3: 네, 지금 제 이 뭔가 기다리는 눈빛을 옆에서 네. 읽으신 것 같아요.
0: 아, 그 분위기가 제가, 약간, 네.
3: 샘이 되게 많네요. 제가 꼭 어디 끼고 싶어가지고.
0: 아니에요, 네. 우리 교수님은 좀 어떤 한 주 보내셨는지. 네.
3: 여러분 정말 감사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냈거든요.

0: 네, 제가 오감 찬송가 방송을 끝내고 가면 항상 목요일 하루는요, 조금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이제 그 다음 찬송가는 어떤 찬송가를 만날까 고민의 시간을 일주일 동안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고민을 덜어주시려 새로운 과제를 주시며 제가 무조건 감사하기에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듦을 당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했냐면요. 사실 같은 문제를 제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이다, 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왔을 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무얼 했냐면, 무턱대고 감사합니다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은 굉장히 우울한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제 생각에는 이번 문제는 푼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요, 그냥 제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네.
1: 할렐루야.
0: 그래서 하나님 다음번에 이 문제는, 이제 만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 준비해 왔습니다.
1: 네, 아, 근데 정말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백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힘든
0: 네.
1: 상황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됩니다, 교수님. 네.
0: 네.
1: 오늘, 특별히 오늘 함께할 찬송가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새 찬송가 429장의
0: 네.
1: 찬송가인데,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또이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도 감사할 수 있는
0: 아멘. 아멘.
1: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세형 PD님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시간은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왔던 찬송가를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이해하는 시간이죠. 찬송가를 좀 단순히 부르는 데서 나아가서 선율, 화성, 리듬의 변화, 가사들을 자세히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찬송가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1: 맞습니다.
2: 찬송입니다. 흔들리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1: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이 찬송가 먼저 듣고 와서요. 이 찬송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합니다.

0: 아멘. 오늘 오감 찬송가, 네, 주제 찬송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새 찬송가 429장의 찬송가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감 찬송가 역시 곽충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0: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의 가사는 감사의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찬송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파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 아멘.
0: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받을 복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때문입니다.
1: 아멘.
0: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1: 아멘.
0: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세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파를 세어보지 말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구원받은 은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아멘.
0: 오늘도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참 잔잔한 말씀이신데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항상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송과 함께 배워보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받은 복을 좀 진짜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네.
1: 네, 오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받은 복,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텐데 그 복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시면서 그걸 문자로 작성해서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피디님 괜찮지 않을까 같나요?
2: 저 보내려고.
1: 벌써부터
2: 생방 중에 이렇게 제가 문자 네. 참여한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좀 약간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네. 이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것을 좀 떠올려 보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오늘 문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세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문자 참여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가능하시고 저희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새 찬송가 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임소희 교수님의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모조모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있으면 살짝 그 칸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과 유행과 함께하지 않는 쪽으로 가서 책을 고르는 편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질문 이렇게 드려보고 싶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이 찬양을 보시면 받은 복을 세어라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있는데 내가 맞이한 풍파는 무엇이었나?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나 힘들 때에는 받은 복이 무언가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돌아보라고 한들 나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하나님 지금 나를 저버리셨는데? 이런 느낌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파를 만났을 때 그 지나왔던 과정, 나는 어떻게 지나왔을까에도 한번 중심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3: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첫 찬송을 드릴 때요. 저희가

0: 같이 불러볼 텐데 여러분 오늘 템포가 매우 빠른 곡입니다. 네,
1: 네.
0: 빠르게 말은 조금 빠르게이지만 사실 우린 조금 빠르게 부르지 않아요.
2: 엄청
0: 모두가 즐겁게 부르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제가 조금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도 좋아하는 구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사실 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1: 할수 있다.
0: 있느니라. 아멘. 이런 거할
1: 네.
0: 수 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였는데 아닐 수 있더라고요. 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는 여러분께 많은 퀘스천을 던져드리는 그런 찬송가이기를 기대하면서 자,
1: 아멘.
0: 플랫이 3개 붙었습니다. 4분의 2 박자이고요. 근데 여러분조차도 모르셨을 스타일을 한번 제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박수를 치셔야 하고요. 박자에 맞게 박수를 치면서 1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박수를
0: 네,
2: 치면서.
0: 제가 그동안 이 공간에 있는 분들을 둘러보면서 스타일을
1: 네.
0: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주 부탁할게요. 조금만 당겨주세요.

0: 아멘.
1: 아멘.
0: 그 이변이
1: 어떻게, 네.
0: 없네요. 그 하은 PD님은 박수를 안 치셨는데
1: 네.
0: 그한 번만 쳐봐주시겠어요? 제가
1: 저
0: 혹시나
1: 열심히 치고
0: 다름이
1: 있었어요.
0: 있을까
1: 예.
0: 제가 못 봐가지고요. 자, 세상 모든 풍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네, 됐습니다. 저희가
1: 예.
0: 다 똑같아가지고요.
1: 아,
0: 자,
1: 그래요.
0: 청취자 여러분, 박수 이렇게 치신 분 계실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 저 그렇게 치고 싶었어요.
0: 아, 그럼 그렇게 해주셨어야죠.
2: 네,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다 이렇게 하길래 눈치를 보고.
0: 이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 따라서 박수 치시잖아요.
2: 맞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지조를 가지고 안 따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일단 저요. 저는 제가 치고 싶은 대로 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은 세상 모든 풍파, 보통 권사님들 전부 다. 우리
2: 아,
0: 성가대에
2: 그렇죠.
0: 계신 모든 권사님은
1: 네.
0: 쪼개서 쪼개서. 자, 여러분. 이것이 4분의 2 박자의 인투 박자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러나 방금 이 공간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인 원으로 박수를 쳤죠.
2: 그렇죠.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 아, 이 와중에도 게으름을.
0: 그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게을러서 박수를 덜 쳤다 뭐 이런 느낌보다 나는. 저는 그냥 이 논이 좋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가사를
1: 네.
0: 보면서 세상 모든 풍파. 근데 좀 더 신이 나려면 사실은 인투죠. 조금 바쁘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자, 여기에서 아. 이제 인원과 인투를 설명드립니다. 4분의 2 박자에서 우리가 사전적인 해석을 해드리자면 4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박수가 두 번이 여기에 맞는 박자죠. 그런데 조금 빨리 부를 때 이 두 번은 너무 바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으로 줄여버립니다. 인원으로 갈게요. 그러면 한 박자로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느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오늘 아침에 열렬하게 이 찬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투로 오시고요. 조금 가사에 집중하면서 박수보다는 요 보는 것에 집중하실 분들은 저희처럼 인원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 네.
0: 대신 박수 없이는 안 갑니다.
2: 네. 오늘은 박수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부흥회 때는 인투, 평소엔 인원.
2: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정답입니다. 권사님들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0: 들어요. 네.
2: 그분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맞는 거라
1: 생각할까요? 그분들의 네. 박자는 몸에 내재돼 있으신가 봐요.
2: 그러니까요.
1: 네.
2: 이게 영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1: 역시.
2: 다른 거예요.
1: 할렐루야. 네.
0: 정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악보를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2마디와 4마디 그리고 또 밑에 줄에 두 번째 마디와 또 뒤쪽에 마디에 보시면 왼손에 우리 테너하고 베이스 부분에 뻥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일단 두 번째 마디에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밑에 테너는 선생님 우리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0: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되죠. 세상 모든 풍파. 그럼 너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느 음정에 넣어야 하는 건가요? 세상 모든 풍파.
1: 안 부르는 거 아니에요?
2: 글쎄요.
0: 자, 이거 아무도 정해준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이거 안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앞에 거기 음정에 넣고 부르는 건가요?
3: 풍파를 파자를 계속 끄는 거 아닌가요?
0: 아, 세상 모든 풍파에다가 너를 이렇게 네. 얹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 음정의 가사를 다 넣는다면요. 세상 모든 풍파, 풍파 너를
1: 흔들어. 이렇게.
0: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두 마디만요.
2: 이야,
3: 너를 두 번이나 흔드는 거예요.
0: 네, 네.
2: 계속 흔드는 거군요. 거.
0: 그러면 밑으로는 제가 내려갈 테니 위쪽은 목사님이 맡아서 쫙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밑에 비는 박자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시작.
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0: 위에 아무도 안 해주시는 겁니까?
1: 아, 두 분이 사자 아니었어요?
0: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아, 죄송합니다.
0: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하나, 둘, 시작.
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0: 자, 여기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 모든 풍파를 유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는 그대로 갈게요. 하나, 둘, 시작.
4: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0: 자,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2: 저는 묘하게 너를 했던 게 약간
1: 너를도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처음에는 풍파 네. 너를 흔들어 하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네. 너를 두 번 흔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 너를 흔들어. 네.
0: 그런데 우리 사실 악보를 보면서 아무도 그걸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저도
1: 그러네요.
0: 밑에 파트를 부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1: 교회에서 테너베이스 하시는 분들 그렇죠.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0: 그러니까 성가대에서는 반드시 이걸 결정을 하고 출발할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상단에 소프라노로 부르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곳들이 이 악보에 무려 한 7곳은 된다는 곳 그곳을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는 왼쪽을 한번 단순화시켜가지고 반주를 한번 해봐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원래대로 송은 선생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를 원 악보대로 한번만 쳐봐 주세요. 자, 여러분 아래쪽에서 굉장히 바쁜 박자 들리시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더 쳐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자, 어떤 걸 들려드리고 싶었냐면요. 리듬이나 어떤 음표의 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사실 저번 주에는 제가 모차르트의 입장을 한번 여쭤봤다가 네. 목사님께서 사뭇 당황을 하셨잖아요.
1: 두 번 흔들리셨죠.
0: 네. 네. 모차르트는 작사가가 아니고 작곡가였죠. 오늘은 이 작사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하은PD님.
2: 네.
0: 이 작사가는 이 곡을 썼을 때
2: 네.
0: 정말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이 곡을 쓰셨을까요?
2: 저는 뭔가 뭔가 마음이 괜찮은 상태에서 썼다면 오히려 좀 잔잔한 곡이 나왔을 것 같은데
0: 아.
2: 이 곡이 약간 바쁘기도 하고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2: 오히려 좀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다짐을 적은 곡이 아닐까라는
0: 아.
2: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도 동의요.
0: 네.
2: 네.
0: 왜냐하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에 집중을 하면 아 이분 굉장히 은혜 받으신 분이다. 간증을 내어놓는 것 같지만 여러분 힘듦이 없으신 분들이 없죠. 그쵸?
2: 없어요.
0: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이 제 삶에서 물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사담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극동방송에 2년 전에 왔거든요.
2: 네.
0: 근데 강 부장님을 저기 입구에서 처음 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미소가 더하기가 돼야 됩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고 따스한 미소입니다. 근데 지금 옆에 한숨이
1: 제가요?
0: 제가 뭔가 미화시킨 듯한 이
1: 제가 기특했단 말입니까?
0: 근데 첫 만남이었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0: 그냥 잘 오셨습니다 하시는데, 아, 드디어 내가 올 곳에 왔구나. 이런 마음의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왜 우는지 모르신 채로 달래주시면서, 네,
1: 정말요?
0: 그날 첫 만남을 제가 눈물바람으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요,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옆에 포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1: 아멘.
0: 극동방송에 들어온 것이 제 인생에서는 어떤 인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지 사실 몰랐거든요. 찬송가를 이렇게 뜯어보다니요. 제가요.
1: 이 또한 우리
0: 정말,
1: 강세형 PD님의 기획이라는 점. 네.
0: 네. 그래서
2: 왜 이러는
0: 정말.
2: 거죠? 지금 저를 두 번은 드시는 것 같은데.
1: 너를 흔들어.
2: 너를 흔들어.
0: 그렇게 한번 말씀을
1: 예.
0: 드려보고 싶었고요. 여러분,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받은 복도 세워보실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거든 가만히 계셔도 된다라고 한번 저의 경험을 말씀드려 봅니다. 지나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어두웠던 곳은 지나왔고요. 뭐 아직 희미한 곳에 있긴 하지만 너무나 감사할 일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여러분,
1: 아멘.
0: 세 번째 가사 3절로 오늘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사님의 음성으로 저는 3절 한번 꼭 청해 듣고 싶습니다.
1: 드디어 너무
0: 네.
1: 좋습니다. 네.
0: 3절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0: 제일 좋아.
1: 이게 찬송가죠.
2: 네, 찬송이네요. 네.
3: 목사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후렴구 마지막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위에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났던 아이예요. 페르마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페르마타를 제가 느끼기에는 안 하셨어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4: 한 번 더 불러보라고 할 것 같았어요.
3: 자, 여러분, 페르마타라는 걸 작곡가가 쓸 때는 사실 작사가가 나 여기에 한 세네 박자 끌어주세요라고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건 엄연히 작곡가의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작곡가는 왜 하필 여기에 페르마타를 붙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끝부분이라서요? 아니면 우리가 의례의 마지막에 느려지니까 그 전에 어떤 광고처럼? 어떤 걸까요? 우리 세영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 저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가 우리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강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눈앞에서 화면들이. 저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3: 저 오늘 여러 개 뺏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2: 그래,
3: 했는데.
2: 눈치가 없었네요.
1: 아니, 맞춘 거 아닌가요?
2: 정답. 선물 있습니까?
1: 마련해 보겠습니다.
2: 혼날 것 같은데.
3: 네, 저의 사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멘. 네. 네.
3: 어떤 답이라는 게 있진 않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페르마타가 위로 올라간다거나 다른 곳에 받은 복을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세어보아라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보면서 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마지막 장소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3: 생각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페르마타의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도 됩니다. 자, 알맞게 제가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달락 가볼게요. 둘, 셋, 넷.

여러분, 모차르트의 곡 중에서 보통 우리가 레슨할 때 그렇게 레슨할 때 있습니다. 자, 잘 봐봐. 여기가 질문하는 부분이야. 예를 들어서 딴딴 띠가디가 다가디가담 하면 대답을 이렇게 할까? 딴딴 띠가디가담 범따담 땀땀 띠가디가 다가디가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봤니? 그 다음 마무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안.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후렴구만 한번 같이 다시 불러보시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박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박수 4번 치고 같이 들어갈게요. 하나.

0: 이것이 휘네입니다, 여러분.
1: 아.
0: 마무리에 아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멘은 보통 제 느낌에는요. 조금 차분하고 정갈하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끝났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았더니 아, 주여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아, 네.
0: 하나만 더 구조적으로 여러분께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악보를 한번 보시면 나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산 모양을 그려요. 음표가 네. 가는 방향이에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주신 주의 복을 이것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다음 구절도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후렴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2: 마지막.
0: 마지막. 어딜까요?
3: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0: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에 목사님 근데 우리가 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건 사실 조금 더 도약을 하는 거니까 준비가 되잖아요. 마음이 네. 살살 올라갔다가 살살 내려오면 되니까요. 근데 마지막 줄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이미 미플랫을 정점에서 찍습니다.
2: 최고.
0: 이거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부르기에?
3: 네, 그래서 전 마디 음정에서 이미 미플랫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0: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마음으로만요? 아니면 배심을?
3: 네. 네, 뭐 보통 저는 서울 구경을 하고 있다. 서울 구경을 하고 있다. 여기를 땡겨지고 있다.
2: 눈 옆에 이게.
0: 여러분 지금 못 보셔서 그렇지. 일단 두 손을 집게손가락으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 옆에 우린 머리카락 있잖아요.
2: 네, 요런 반찬놀이 머리카락을 땡겨가는 것 같은.
3: 달리라.
0: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1: 거죠. 네.
0: 몇 칸인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알리라에서 바든까지 갈 때 시플랫에서 미플랫까지면요. 여러분 시에서부터 시도레미 네 칸을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의 공간인지 확인을 하셨죠? 거의 눈썹에서 이마 끝까지 올라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동작을 넣어서 이 마지막 정점을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 수 있도록 후렴을 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0: 아멘.
1: 아멘.
0: 어떻게 와우. 리플리시 되네요.
2: 예. 아,
0: 네.
2: 눈썹 끌어올리기 괜찮네요.
3: 확실한 효과죠.
2: 확실하네요.
0: 네, 네. 아. 확실합니다. 이게 몸이 딱 올라가면서, 아, 여러분 오늘 고음 내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가사에 살짝 집중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작곡가에 몰두했다면, 이번 주에는, 아, 받은 복을 요 부분을 딱 찍으면서 세어보면서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정말 그 크신 은혜를 내 마음에 각자 느끼시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렴구 마지막에 보시면요. 계속 아랫부분에 받은 복을 세어 쉽니다. 세어보아라. 그리고 크신 복을 내가 쉽니다. 내가 아니라 근데 마지막에만 주께 받은 복을 모두 모두.
2: 아, 남성 파트가 그렇네요.
0: 네. 오. 모두. 그 부분 계속 쉬고 계시다가 모두가 들어왔어요.
2: 오.
0: 비어 있다가 들어오는 그 부분은 여러분 액센트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액센트의 그 뜻은요. 그 음을 특히 강조거든요. 근데 그 음절을 특히 강조하는 거 말고 여러분 음악 용어 중에 포르잔도라는 단어가 있고요. 스포르잔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다시요. 포르잔도.
0: 포르잔도.
1: 스포르잔도.
0: 그렇죠. 네. 글자가 하나 더 늘어나면 뭔가 좀 더

0: 세 보이지 않으세요?
1: 그러게요.
0: 저는 네. 아이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포르잔도는 지나가다가 엄마가 에잇 이렇게 머리 한번 콩 박았다라고 생각하면 스포르잔도는 번개 느낌이어야 된다. 내가 몰랐는데 갑자기 쿵 거기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 받은 복을 모두 너네 지금 아직까지 못 느낀 거니? 그걸 다 생각해 보렴이 저는 마지막 줄에 다 축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전체로 불러볼 때는요. 여러분 앞부분의 가사도 너무 좋지만 맨 마지막 후렴구에 오시면 주께 받은 모든 복을 생각해 보시고 페르마타에서 한번 정돈을 하신 다음에 네. 마지막에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몇 절을 불러볼까요?
1: 1절 가시죠.
0: 1절.
1: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네, 악보가 없어도 다 따라 부르실 수 있도록 가장 익숙한 1절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1절 한번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1: 제가 간과한 게 있었네요. 네. 우리는 베이스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 찬양하실 때는 모두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모두라는 단어를 마음 안에 꼭 이렇게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공간에 계신 우리 함께 하신 올센 워십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살다, 지내다, 보내다, 견디다라는 단어 중에서 하은 PD님의 어제는 뭐였을까요?
0: 살다, 견디다,
1: 지내다, 보내다.
0: 저는 어제는 살았던 것 같아요.
1: 네. 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는요, 그냥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우리의 생을 지탱해 나가는 거고, 지내다는 어떤 것을 적절히 치러서 지나가는 겁니다, 하루를. 보내다는 정말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요. 견디다는 애를 써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어제는 어떠셨어요?
2: 예, 견딤이었습니다.
1: 견딤이었습니다.
0: 네. 네, 우리 피디님께서는?
3: 저는 요즘 매일이 견딤이라.
1: 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삶을 맞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견디는 오늘, 내일, 어제 이 모든 날들 속에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깊이 박히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는 무턱대고 감사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족을 달지 말 것.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다시금 또 일어날 건가? 따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족을 달지 말고 배만 되는 다리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더더기를 그릴 이유가 없죠.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지 않기로 결심을 했더니 상황은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을 얻었을 뿐.
0: 아멘.
1: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혼자서 계속 박수를 치면서 지나왔는데 여러분께도 오늘 그런 찬양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각자의 고백을 좀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오들돌 6번님께서 내가 어려움 닥쳤을 때 이 찬송가 부르면서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복을 많이 받았었네 하면서 힘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갑니다. 계속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 1684번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피디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목사님 말씀에 저의 머리가 잠깐 멈췄어요.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 지금까지 받을 복을 세고 있었던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받은 복을 기억하고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